다 차르와 다지요 다 차르와 라나 다 가치와 인티 진네치 아저지로지다 차란다 지게스 다와 그 지마토노 타고 진넬리나 아진 지브탕스코노다 어 다다가 빡빡라 까만베코노 수다가 빡빡라 까만베코노 대한치니다 치레자 긍글그라트르카가 다다가 세르무이나 죽고 더르카 옌치지리 아루고는다 어다 니크포 룽고는다 온드무근 네트기오는다 쳔분들 단다 사치그랑지 알라둥그 네크랑진들 테이나다 치레 그게 인제나다 처와다 다치레 치와 사치그랑진 흑치니 온드무근 니와요노다고 진네다 송게스 대단한 진내 쇼고노 대한치니 아친 진내 주즈나 지게스 단 지코엔 좀 망송에 주 셰주 까무르절 당선 빠네 거르스 저와 도모요나 처라 거르스 저와는 마시나 예크레스 기요 대단하다 처와스 고노다 고닝에 셰코노가 아 셔지파인지나 치스스 고노데 치스데 아 따따가 조탕 남아나 츠고요 다 아주 인제나 아주 사자니 아르가 니 일리셰나 츠고 아르가 치가 처레다 나게 고니셰 고노가 오마타시게 마르타 랑타나 후가 아, 다 따라 다 쿠탕에 디 니그루타 츠탕나다 다 차라리 아, 다 능나 안남 따라 요나 마레 아제 오카 삼바가 나 시고노 차라트리 다 총총르가 그때 잼부라 마시야 아니와 처레다 나 아주 사자라라니 처레즈나 다 오마타 모송에 오마 고라마치기 당선 이제 나 지게즈 자 답디오레 당마조 이제 척금라무도 모메컴 대단하다 오마리마와 그 고라마치기 루송나 다 슈슈 직사면요 마르마르렌사면요 오르브터리마 쿠탕에 딱하고 따다고 뉴루다다 감기적나 더 차라리 다 그니가 차프르셔즈레든나 디나미 마르말릉 노답고 그게 안음망 노답고 어다캄송나 샤무인 마쳐너 하기능니 다그 공리션 마르랑땅나 체레즈 마르랑땅노고 다라 뜻구땅나 그 능가 안음도 랑땅노 답고다 시크시크브죠 대당 그니가 차프르더 아주 워크 차라더 아주 차란데 워크 사고노마 또 시르지바가 차라디르다 사나마 다 그치 사고노고 차라 차즈그레든나 오마그능가 마르말릉즈다 오마쿠땅 오마 따무일리 쿠이드나다 공리치셰고노 오마그능가 자차급 자치니 급치 쳐인스고가 다 오마다 꾸이나 쳐다 탁가식 쳐다 인가 인가 인가 다가지 스크마지 인가 인가 다가지 감기 터졌다 다 오마가는 거 오마가 지 몸부터 다 샤무가 로고 되다다 인가 인가 다 다가 능가 쳐다 있고 쳐다 쳐고 저다다 오마가 다 지 니그룬단 주다 다 다가 거가 야랑이다 니리 다 로과가 한텐 센텐이다 다 저 시지 땅무다리 다 하르처럼 텐산 요그리 대당에다 다 지리 대당아 고크르 고크르 지리 Tentroni ta daga diga sacha chiksa song, kakashiki. Ta zu sakung Amerika zu inji na diga gerkitge liso tamo ngara songyunga. Ta diga lika oma kaka chara ligo ka, rama ka oma ka chara ligo ka. Tentroni ta daga wamu ka chara ligo ka. Ta ta yeko nanga ta ahtar ka gau ta lika oma ka chara ra. Tentroni ta daga rama ka oma ka chara ta ta shiga azikusawa. Рамаг омаг чарадзу инжина тачи тгэз жигитэна кгитэтанда соптугулгын тэнжон так тгэта лу чаризо жигитэтана кргева гжамчи зулуг дэкэр тас таптан тэнжони та дига танги куниша куну ригчиг даг та дига куригалака та хамбургер ченгу ота сэндвичс куну саминтрс куну ота ченгулака тэнжони лхурта та тансанзи ригну таг сержик самагна пицас куну А кури кокурли танг кури кокурклака инжу чазрез азу анду цаг сангор а чажим дан утари си чигез соптун дан ру тмураун си чиг чиг шамура загри те танг тилака та таг дамгун тамато чангут хамбах си ди така ква ка дарана мули танг тата таг азу тилака и тилака азу цэ намана цо шантуг намана цо тилака та азу чарат депкри те танг да азу нигнага шаги те на да чарат жири Kagidonu ta zhijoga, owa ta jambuti nyinga ta trishisku nu ta shekiyo aliyya. Ta tangma zu azu nukhwarika tzakizki kabdayi nyunga ar, tangma azi tkhe taga charata jangu leeskiyo aliyya. Ritara ta taga charata lina tangmo shekina azu sachani shu oma marta yochu yo narita, tzgezi tongkong tzgezi zi nyung nariya. Ta inu tabkita taga oma charata li tangna charata Чамо шечен на ньоши хуз кса джумарто ко рангата мансо кут гесина тка ндангна маре тейну тап к тка к чарат чембу тара лирок чойна ма та мача талири тансан тар мо та азо мансо ко шиглира та цгез фон чембу или тарджи тхе тара йетп к мека те тана омара та йона ра марц гери ланг та март сунг гормо джи танг а та не ранг са ру ма чола тенро ни та ченли марс ку но мар зма чембу тни танг сауну
tamo ge thabdik lika jo

0: 정바등 아마정등 흐토보와등 선바등 장점라스과단 대팽가 대당다 남은거 오마카가 말랑등나라 단더가 페나스군 어터리 어야 뜨거 마히거 오마인제즈그요 마히거 오마그능니 말랑등노요 마히거 오마군나셸리종노라 니와치긴다이엔스 어떻게다다가 오마그르스처와 그다 판인단조 시점즈셰리 아 디토니 처리했다즈당나 다그 오마그 한치니 오마등 제위 따다가 마르 오마등 제위 슈 어야다 오마등 제위 차라 오마등 제위 따라 온 더르카가 따다가 판인더르카 셰트 도디리 단더니 오초이노 점센터 모지엔스 어야 데이터나 따다가 만시 지와 접박는 것 오마그르스 지와다가 오촌도디도 모스 데이터나 데인제나 따다가 자거그르니 당 자와요누가 다 오마그르스 지와다리 데이터나 랑가 소르가 자리 송나라다 능나 르근다라 아 담모 망노다리 데노 답그 쳐즈레 뜻노나 따다가 종릭다르카 드리 데나 아 따 고알렌조시가 판토노다리 아 대한체니 따처레다 다다가 영 오마가 연된지 걸라 헛다이치 르실 디 할로 호타가 디와 시샤버스 다가 영자거 종치그레 다가 치르셰스 고노다 아 회자가 영아다가 다다이 치르실 할로 호티 디와스 고노 회자가 영아다지 다 당성다가 총무 상신 오지 소르 심지글랑 그 회전요 누가 아후인 속는나 과천 주고노 회자다리 대단 대인제나 다다가 시즈고 소르그 다다리 타이 체르시에 나치레즈나 다가 소르그다리 아 대단나 다다근디 좀바부 인영아 인제나다 칼호타라스 코노다리 칼호타라 인제나 다가 니 잠누고 회찬 대인제나 디럽 직식근나다 다가 오이가 저니 아 그게 뜸우가 좀스 다다가 능도 인제나 시즈고 만나다 다가 오마그 치게 판토고 어다 능돈들이 인조 그게 찾으나 다가 수업시티 다가 수업신데 인제서 그초 워크 종르그나나라 다가 수업시가 종요너리 총문차나 희첨부 따르트메크 스트렝거 다가 나완 조르기 첨부터 나디 땅마 다다가 케근 아크냐마 안디 조르기 냐마스군 대와정거 다가 다 시그족거 거르크 워크 소르크 다가 안담오가 종르기 차츠 다다가 롭덥자다 모 좀지기 다 시그족고 맘바 워크 소르크 시그족고 맘바르고 어떤 거르망아 쳇상일리 당성당운 띠와 그 소진송도니 뜸욕 대당난 데인제나 자그린제나라 다 그게 안디 시그족 다 소르그다 잠보터레 대당단도 나후이노 답그 아진디카와 소르그 존드니라 아진데 서탄르 유코너 저땅다 치사라 총사즈나레 십사라 조 르크사즈나레 타르크 차프르 뜸우즈마르토 시그족 존드그라 다가 녀가 소르가 종르 하르차르체 칭다 인사레 아 종드나 차송거 드나다 럭티 티와 판심초 흐다이 컨버시니나 파이 컨왈라다테 드위츠는 덕케 메시다 아주 제적는 것다리데 당데라 저와 절링 쳇다 송오 대다다 다근 드니 럭티 티와 판심초스고노 다다가 그게 안다다가 야거 치르실란 저와요는데 코타그리 다 치즈간 저와요 그즈나 당성 아지다가 야거 치르실거는 거 종르 정리 전부 섬세기와 아다 연락 제비 뉴 디와 지그지 정송 자라가 딥질 니체 럭티가 더와스 군온다 조섬 자라가 딥제타위 인지나다 간체 인지나다 오이크탕나 타지메카 다다가 니 아주 낙차 사크니 누가 기겐 아 럭디로브성 텐젠지 기겐 다 당선 샹하이송 요나마리 아 과라나스 롭자 쳔모낭니 다가 기겐능에 캄부 쳔남정거라 로마시 아 공르그라 다가 다당 길겐소레 남바니가 다다가 오이가 저리 당선 아춘다 나라 다가 후자다조 다산주 대조니 럭티가 더와다 니 크레 르그마뇽라 아 다다가 그초 아 인서가 후자라 대조니 다가 럭저케 이기 칸저리리 요크스코고 니데지 다삼네라 달 후자르가 마운다 대다나다 럭티 더와스코노 티능가 럭티 어떠주 시긴지레 삼에당 니꾸아트켈링고 되게 당군이시 주치르나다 다이 컨버시니나스 어따다가 쳇으레즈나다 럭티인데 야라시누다 다다가 아주 따따 수치 수가 다가다 시그조코 만캉즈난다 대송우다다 그거 길긴 파데라다 야라 달리다다 치케 지즈다즈나 알라미 지키 능나나 오마 촌네 임버셰스 아따 응원게 정송 더 탐치 그 아종릭다나다 오마드 추인 지트게 송요가스 ওমা তাতা গতা সুচি চুগুন দে তাশি গ ছোট কেরা ইনজি তকে সংয়ো কাজন রে আজেউইন জোয়া মারতং ন ওমি দগনিলা তেন লগ সিতিশির ইয়ন্দন কন ওমাস আওতা তি তংনা তা চিরেজনা মটা দরকারা তা চিতং দামবা চিলিং গ জি সুউইন উতাব ক দখর গে ওমা লতে নি উন উতাব ক তা চিরেজনা ওমান দে তা ওকতা আয়ন্দন পনসম সুয়ায়ু চে রেলাজন আরুতি পেন্সিল নে চামনা ᱛᱟᱭ ᱠᱚᱢᱯᱨᱮᱥᱤᱢᱵᱟᱱᱟ ᱱᱮᱛ ᱪᱮᱥᱤᱨ ᱪᱮᱨᱣᱟ ᱞᱟᱜᱥ ᱛᱮᱫᱚᱱᱟ ᱛᱟ ᱛᱟᱜ ᱭᱚᱱᱫᱤᱱ ᱛᱟᱢᱩ ᱭᱚᱱᱤ ᱛᱟᱢᱩᱡ ᱜᱮ ᱤᱱᱟ ᱪᱮᱨᱮᱡᱱᱟ ᱛᱟ ᱠᱮᱛᱤ ᱟᱨᱩ ᱱᱟᱨᱣᱟ ᱛᱟᱝ ᱫᱮᱢᱵᱟ ᱜᱮ ᱚᱢᱟ ᱛᱟ ᱛᱟᱵ ᱛᱟᱭ ᱠᱷᱚᱣᱟ ᱵᱟᱥᱚᱱᱟ ᱚᱛᱟ ᱱᱮᱛ ᱪᱮᱥᱤᱨ ᱪᱮᱨᱣᱟ ᱞᱟᱜᱥ ᱱᱮᱠ ᱪᱷᱮᱞ ᱠᱚᱱ ᱨᱮᱥ ᱚᱢᱟ ᱛᱟ ᱢᱟᱡᱤ ᱡᱮᱱᱮᱱ ᱨᱮ ᱛᱟᱢᱩ ᱭᱚᱱ ᱨᱮᱥ ᱛᱤᱠᱞ ᱢᱤᱪᱤ ᱞᱟᱜᱫᱮᱱ ᱠᱤ ᱥᱤᱛᱟ ᱜᱮᱨᱜᱮᱱᱛᱤ ᱪᱷᱮ ᱥᱚᱝᱡᱟᱡᱱᱟ ᱴᱮᱣᱟ ᱠᱤᱱᱪᱤ ᱞᱮᱢᱮᱣᱟ ᱥᱤᱛᱟᱱ ᱫᱤᱜᱮ ᱭᱟᱨᱟ ᱞᱮᱱᱛᱟᱢᱱᱩ ᱫᱤ ᱴᱮᱣᱟ ᱴᱤᱱᱩ ᱛᱮᱛᱟ ᱞᱮᱢᱟᱨᱟ ᱱᱟᱝᱡᱟᱥ ᱛᱮᱫᱟ ᱛᱟ ᱚᱢᱟ ᱭᱚᱱᱫᱮᱱ ᱴᱟᱝᱢᱮ ᱪᱟᱝᱥ ᱛᱟ ᱚᱢᱟᱞᱟ ᱭᱚᱱᱫᱮᱱ ᱴᱟᱝᱠᱟᱢᱮᱡ ᱚᱢᱟᱱ ᱫᱟ ᱥᱤᱜᱟ ᱦᱟᱡᱟᱝ ᱜᱟ ᱛᱟᱣᱟ ᱠᱤᱥᱤᱜ ᱭᱚᱱᱫᱮᱱ ᱯᱷᱟᱱᱥᱢ ᱪᱷᱚᱠᱟᱣᱱᱤ ᱛᱟᱢᱩ ᱭᱮᱱᱥ ᱟᱡᱤᱱᱟᱢ ᱠᱟᱱᱪᱤ ᱛᱟᱢᱵᱟ ᱭᱮᱱᱥ ᱛᱟ ᱟᱡᱤ ᱛᱷᱟᱢᱪᱤᱠ ᱱᱟᱝ ᱜᱟ ᱪᱷᱚᱛᱟ ᱠᱮᱨᱣᱟ ᱭᱮᱱᱥ ᱞᱤᱪᱮᱱ ᱛᱟᱝᱱᱟ ᱞᱟᱱᱪᱤᱜ ᱛᱟ ᱥᱩᱝᱤ ᱪᱤᱱᱤ ᱥᱟᱢᱛᱤ ᱠᱚᱢᱥ ᱟᱣᱟᱛᱟ ᱞᱤᱪᱮᱱ ᱛᱟᱝᱱᱟ ᱞᱟᱱᱪᱤᱜ ᱛᱟ ᱥᱩᱝᱤ ᱪᱤᱱᱤ ᱥᱟᱢᱛᱤ ᱠᱚᱢᱡᱤ ᱛᱟ ᱞᱤᱪᱮᱱ ᱥᱟᱡᱜᱮ ᱱᱟᱨᱟ ᱛᱟ ᱚᱢᱟᱱ ᱫᱟ ᱨᱚᱝᱜᱮ ᱞᱟᱱᱪᱤ ᱥᱩᱝᱚᱱᱤ ᱛᱟ ᱢᱚᱡᱨ ᱛᱮ ᱤᱱᱚ ᱛᱟᱵᱠᱟ ᱟᱣᱟᱛᱟ ᱚᱢᱟ ᱛᱮ ᱞᱟᱛᱮᱱᱤᱭᱟ ᱟᱪᱷᱮᱥᱚᱜ ᱛᱟ ᱱᱤᱭᱚᱱ ᱨᱮᱪ ᱛᱮ ᱛᱟᱝᱱᱟ ᱟᱨᱩ ᱱᱟᱢ ᱪᱮᱱᱟ ᱪᱷᱩᱭᱮᱱ ᱥᱟᱝ ᱡᱤ ᱛᱟ ᱨᱩ ᱛᱟᱢᱪᱤᱜ ᱱᱟᱝ ᱜᱮ ᱪᱷᱚᱛᱟ ᱡᱟᱨᱣᱟ ᱨᱩ ᱱᱟᱨᱣᱟᱨᱤ ᱨᱩ ᱱᱟᱨᱣᱟ ᱱᱟᱜ ᱥᱤᱢᱵᱩᱨᱟ ᱟᱪ ᱟᱣᱟᱭᱟ ᱛᱟ ᱨᱩ ᱪᱷᱚᱛᱟ ᱡᱟᱨᱣᱟ ᱭᱮᱱᱥ ᱛᱮ ᱤᱱᱚ ᱛᱟᱵᱠᱟ ᱛᱟ ᱪᱮᱨᱮᱡᱱᱟ ᱠᱷᱟᱜ ᱥᱮᱞᱤᱨᱟ ᱱᱤᱣᱟᱨᱟ ᱛᱮᱛᱤᱱᱤ ᱛᱟ ᱥᱮᱢᱯᱷᱟ ᱥᱮᱯᱟᱱᱤ ᱡᱟᱝ ᱭᱮᱱᱥ ᱫᱟ ᱪᱮᱨᱚᱝ ᱱᱟᱢᱞ ᱤᱡᱩᱜ ᱠᱷᱟᱜ ᱱᱤᱣᱟ ᱛᱟᱢᱩ ᱭᱚᱥ ᱛᱮᱥᱨ ᱚᱢᱟ ᱪᱷᱩᱭᱮᱱ ᱱᱚᱥ ᱛᱮ ᱛᱟᱝ ᱛᱟ ᱚᱢᱟ ᱛᱟ ᱪᱷᱚᱛᱟ ᱡᱟᱨᱣᱟ ᱡᱤᱜ ᱭᱮᱱᱥ
1: ᱧᱮᱱ ᱠᱷᱟᱱᱟ ᱵᱟ ᱛᱤ ᱪᱚ ᱡᱟᱝ ᱜᱤ ᱛᱷᱟᱝ ᱫᱮ ᱫᱮ ᱛᱷᱟᱝ ᱡᱟᱯᱛᱩᱱ ᱞᱮᱱ ᱪᱷᱤᱱ ᱥᱴᱚᱝ ᱪᱷᱤᱢ ᱫᱟ ᱱᱤᱱ ᱡᱚᱜ ᱞᱮᱱ ᱪᱷᱤᱱ ᱫᱤᱭᱟ ᱥᱚᱢ ᱡᱤᱜ ᱵᱟ ᱛᱟᱝ ᱫᱚᱱ ᱡᱤᱢ ᱵᱟ ᱟᱭᱟᱝ ᱢᱩ ᱡᱚᱢᱟ ᱛᱟᱝ ᱥᱚᱢ ᱡᱤᱜ ᱜᱟᱱ ᱠᱟᱨᱣᱟ ᱛᱷᱟᱨ ᱡᱤ ᱡᱟᱦᱤ ᱛᱟᱝ ᱡᱟᱦᱤ ᱫᱚᱱ ᱡᱤᱵ ᱛᱟᱨ ᱠᱞᱣᱟ ᱛᱟᱢ ᱡᱤᱱ ᱪᱩ ᱪᱤ ᱛᱟᱨ ᱠᱞᱣᱟ ᱜᱟᱱ ᱛᱷᱟᱜ ᱪᱮᱨᱟᱝ ᱛᱟᱝ ᱥᱚᱱᱢ ᱨᱤᱱ ᱪᱷᱤᱱ ᱡᱤᱭᱤᱱ ᱧᱮᱱ ᱠᱟᱱᱟ ᱵᱟ ᱛᱟ ᱫᱮ ᱢᱩᱦᱤ

레제 등가 냠코남바 디타타나바시 상진노 짐반다에 난소르는 녀로냔 팅킹 워크콘 팅땅 소르는 샹친 점들니 에르토고 제브레 큰이기 냠게 두꾸노군 럽질람 뚱거레 츠닌 난 럽질람 뚱거레 츤디나가 아드나 토머 데랑겐 럽질람 뚱거레 츤다가 낭뚱치나바 무슈드가 보디

담친자 자올음 처비 디르브지랑가자 사르충가 담릉 고비 데릉근지르도 체지 힌도바 끊으시 체지 히기바 끊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Hindi, zomrig ba nyangsham tsereng dang, zomrig ngan kirwa, sonum tsereng dang, tsomo jil, darkilwa shiglu, jechib darkilwa, ghanjig tsereng dang, sonum rinching yin. Tsemgun ya dang rinzen roma ni jishan ni, dadimushi.
1: Lover donchin jomber, ngongu shede, jivy denjig lan, gansum shegi.
2: Denjig tonchil shepir, meri ridin ganche yul.
3: ཁྱི ཕྱད མི ཁྱི ngai na don zamba sarje ra hi tereng len chen nang de na chung shang chin mer ge ten de yar tun ngon tun thmo thare don chen mamon tham khang ji a demo ge na lang ji go ge da tang a da si ge do na thare don chen mamon tham khang ge tham khun yem chu ji ai na a da si na yo o da da ta ve lang ji go ge ju ge mi so chen ji na kar sang de ran ji na sa sha ken ni ji na a da ja yo nam ba ge mer ge ten de ge na ji ge ngon tun thmo ge na chu ge a ngon tun ma ge ri na chu ge tene ji na ji ge sang chen ren ba ge mer ge ten de ge na a ngon tun ngendo mo gena tamo ena chuko magare na chuko ne na ji chama ge hobjo se sara mo khui ta sa ne mo ena chiri ok ma lo uri rong chong kil tren chong chiri ge na tren chim khang da ta bo chong ji na chong shang chin ji mari ten de ya thun ji ngon ton tamo ndo mo ena da be ok na jim sen ches ga tren chong chiri ma mo chim khang de ni na mari ten de ga ngon ton tamo ndo mo ge na tsa so mari a de chong ji na ya ma chi ge par de na ji hi go no hi go na ma che ge na 고초니 지금 목회대에 당해 지금 법종이 지마이나요 상치용 거 사실 수수가 마마 참칸의 날에 마마 십수칸의 날에 제대리 코나리 레콘 수수가요 아 고초네 머리 던져가 있나 지금 그냥 뜻등 와 원통 근자 진다라이나 지금 법종은 대통이 아랑산이나 지금 함망진이나 니 샵시응이 되더라 그리란 바바이 존데 순이나 시가 챔보리 아 대위나 다다란 다위나 나지 고르기니 파르탈린 선달라니 준비 자치년 그나비 렌체디 군지 와스마 셔트뇽다 슈니나 마치 테랑가다 시크노 테랑 동체 모멘텀 큰거 템포 임츠브제나 렌체로다 신나가 앙이스나 카드체 빙고스 저 데모이나
4: 노즈마 데모 냥카남바 데모
3: 토머레나 치테랑 총나 정로냐 텐카 워케 론팅 간조 셀랑아 티크자 잡슈리 동 과든 치시니 다르탈린 첸달라 녀진비 자치냥 큰남라 테랑 동체 모멘텀 큰거나 모토즈간 도디지나
4: 에 통을 좀 치면 뭐만 좀 크나 다 요노스 그 리세미나 좀 소르고 좀 소근한다 아자르 워르 헤르 호르 텐치카 소르 아 보안르 살라르 돈비 머르 아데요니 도몽 초리 콘다 머르 남중니 콘다 모자 당 같이 좀 크나 찾아다 성친은 바그 머르 텐드크 응운테 탐원담 코손 토손즈나 당 같이 난크케세치나 치르그 머르 텐드크 샹들리고 니게 고름나가 당치 공름가 고즈라타 요새 치라 체크마지가 르고응치 사나 접트군노타 치라 대한치기다 응치 리카 소인지나 르츠케사 먼저든저 사안드라 방즈글이 리튼트라 응치 르츠케사 냠글이다 땅 냠세이다 땅 머리 텐드크 지금 너지근데 뭐 비트도 뭐 자쩡 뭐 다 리즌 데 땡다 땅다 응치 니브잔도 뭐 좀 뭐 머리 텐드크 응운텐트 뭐 한치가 응치 종은 성치인 거 사가 잠바마 토고 다 대한지 오치 다사다 선바나 인지나 응치 리쿵가 왜나 좀 봐 정말 삼아 야크른 바 그다 오치 제테마 그때 그 사가 토고 트랑 같이 자 좀 리즈라 다 대한지 그 지금 응치 리카 소나 응치 머리 텐드크 사다 치키리고는즈나 다 응치 저쪽이 사한지 리고 치가 다른 동천 된지나 그때도 그만 소치 참바 이미고 치참바 흑 다 치참바 흑나 다 머리 난지는 대한지 그다 같이 사전나 야물 요는 그 실게 야차더니 팀에고 다 조막 야차 같이 고슴다 다 머리 잠바이고 뒤에다 같이 정용 머리 산데 카탈리 됐다 저쪽 사람들이고 다나 간이가 샵선다 소지 됐다 담망 소다 브리트니 다 동무문이나 같이 고르초 참라다 다 같이 소 동무는 저거 다 여기 여기 오늘 다 년차 지나 참라다 소나 저거 같이 이런 거 아니서 참라나 시고나 저거 다 참라는데 어 좀 가나 용어 됐다 이제 좀 그 가운데 다 참라서 참라서 과지 다 같이 고르초 참라서 근데 저나 같이 망수가 답지 좀 요절 다 오친데 나 좀 녹화자다 사자 람디 사다 요늘 도디야 가크나 다디야 한지가 도덕바 카이 로아드 치 같이 니코나 온 요타르다 마디티 당나 같이 정훈가 다 제트도 캐리 다 같이 참라다 소이다 아디와이나 죽고 다디 도덕과 침사고 칸이 지게 됐다니다 답디 치니다 된 참라스 군디야 고르초 참라스 고모 다 고르초 참라지야디 다 사자 단도즈 메이크

0: 제차 키도 되고 다 제차다 오이크 제차다 가던다 정모세나 정말 속고지 단자도 먹고 사도 먹고 가오나 당치 제차나 다 기들 가티 참칸이 제카랑던 속고 판소나 속고다 치사겐 치사 파미노다 다 오이크 지도나 그치 세마 왔던나 다 그치 이런 그런 거 치사 파미소나 세마 지 왔던나 다 공초함을 지나 속고 이 공특 그것도 먹어 나트나도 뭐라 진영주 그랑같이 머리탄적은 디코라리우노 리카자르모 다치르근 같이 다치세 코노가 제찬지나 같이 로앙아라 오이크 제타 동소 어들
1: 어다 파치 망치와 제타 오이크 하던지
0: 아리 다 다치세 공이 간이가 죄지우노 동소 제타 나비아이미오 그제지 다치는 동소 어들 또 다 같이 오이크 제타 던주이 동자 그러면 이제 죽거든 뭐
1: 어디
0: 니완 정도
1: 산이 머리끈이나 아긴쿤도 군데이나 공그리다던 이제 차이나 죽고 되는 뒤죽고 고름이나 죽고 아 되니 거쳐 참라이나 죽고 근데 탐지부이나 강라 강팽거 어때라 된팽거리까다 도들이 된요고 요고모
0: 아리
1: 내 총진나라 아니니나 엄마 참컨스 그냥에 버터 아접고노 아스치진데 날글나 따르고노 아정이 역보리 아 대마인게이나 어 머리사크니나 참컨마요크
0: 아리
1: 요 참컨 라라즈크 샤와 네나 지금 임부 고림 돈이나 야 데라즈 지금 낸데 마인사 아 양나 지금 요츠 요츠 지금 낸데 데트고 메사 다 제차즈 홀란지나 오이가 지금 이지리 고지나나 아 이지르 바나니 지금 뇽는란다 이지르시 마트는란다 지초 총지나 니에 쇼강치 테니기나 샤완데나 르글나 타리기나 다 샹치용 모모템 코몽보리 근지기나 지금 모히다사가 모이지리 오코모
0: 아레
1: 어 티안치니나 다 머리르기니나 샵시디 크마즈가 순지나 추추고 리칼리튼데 남반데 소중세고 사카모모즈요 아니니나 체적 샤완데나 시가 랍친지 아 과든치시니 땡땡나다 Certangina chu de konanies mj sorga nemoz user kuna a jendeng le to warga thne na chu namona kane chmore
0: ari tangachi li kondina li semina sims sorgal khoka tina margna ka denje zu ta margna ka denje zu da jendeng chu kimsa chingra mo do tqwa ga rang ka ka campaign to songjo chla ta dikka tqwa so pai le
1: gla kane chhi tqa chenan tq
0: ari
1: khun thamudi kare ji
0: ta tiswezm ni ok ta ti agira chin gazo to mota ta ni tanga tanga cham khano do agni lo chu thamba to mo da tira wa chi cha khasa langda ma ni ta danga chi cha khlang gu no gora ma ni ji khu dang zo ma chim sang sing da mo ni bu ta ti han che ka thon mo ngam cham khana ta lori lori ni li se pa sa ra yong da ti han che ka yang li ka li se pa kha khi za ta lin chi ga so ko ga ji ta ti nang ga chi lo ji ga mo no li se pa sa ra ma zo This is Pastarava's Monda, which was searching and rule it so good. Then let's see, suggest so chung to the Jesus to much. That Jesus, Nabach Mosna, this is Pastarava's Monda, which is this by Gambaska, that he, during the tongue, Sukuni, the Anjika, the Chukasa, Tony, so cute, that Kungasuni, the King, Tumkunga, that Quizna, Tumasa, Sujina, Tumasco, Jesus, Tazoka. 텐지가 좀 가는 거 있는데 샤리고 진양 사치도가 딱히 지금 같이 소총군 리즌데 다치로 가만히 걸었어.
1: 어제 디셈바가 펀습적이 냠요르까 시그네 시가와 같기 아질이 아샬이 사위 드뉴고모
0: 아리다 디스바 감바가 냠요 생각 냠요 들까 체크마지가 달리 리세 파스타와 간지나 다 그냥 냠요한테 이제 트레일이다 타니 기타 리마리 마샤티나 시기다 타니 한게 샤트 무슨 무슨 드르킨지 교 드르니아 같이서 타요.
1: 근데 같이 따라 쇼 다른 런치 마마 좀 거나 좀 혼자 먹어요.
0: 무슨 좀 큰 좀 지역.
1: 좀 지. 내려와 좀 먹어요.
0: 좀 큰 내려와 좀 내요.
1: 아 되니 다 진데 마마 좀 컨스가 손지나 참나 조지 먹은 거 모래라지. 아 다 첨단 저와 오는 그 조기 큰 마마 오늘 뭐. 아 되나 치 고네시아 코노 니윌론 등기를 알아. 아 조기 대모 마즈가 요크. 디나니 함스크 지 지금 머리 던졌던 저와 오는 이모가 거기 있는 지금 다 참치 조금 오고 걸음 뒤 초내이나 주축이나 샤와티나 치키디니 뒤 초내나 치 참아가다지나
0: 당이 당토세 당노 같이 머리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个中坑起码上是马个人呢，差不多是火车那搭，太东西从那得个人呢，太东西啊，带个我个，第个人出的呢，大家用毛毛做个头装呢，头装就马马是个游客，因那样啊，就个假期毛毛做个送去呢，啊，中坑个差不多是回到那个啊，等你那差不多就过那个个人谈接不呢，这个啊，太东西过那带大脚过那说那么啊，得了没个么？
1: 哎，
0: 等到那搭去个，过去差不多是过那。那他人家呢？啊，他一个印尼人呢，他地方坑里，啥啥坑里，他就过呢，带多东西，带多亏的东西，带用农业了，忙个，他个人家三天的呢，我说他忙着有个，带人家个里那个，那么个整个里家里年纪嘛，人家是过那个地方，我说他啥么子是有个么？
1: 哎嘞，
0: 第二很像你他，啊，就个，成了做过那个的带东西，一过那个人带呢，就叫人家这个东西子，什么嘞？这个，但侬这个，弄得出那这钱忙就个有个。
1: 哎，台东个过年呢，我去成坑呢做过，但我去工程坑个啊，另外头啊，我去台东军的军队见着，在台东没买得的，没吃着。该在去台东买去呢，所以当个我经过吃去，出钱嘞，一直对当的，我去台东买呢做么？
0: 对
1: 面的，
0: 嗯，
1: 没吃当的，但没吃人家呢，啊，第二嘛说个没聊有可能的，第二这个啊，价格个啊，电子个他都有可能的，都没你吃过那当，我去台东一个那么，第二这个他就是如果台东一个，他呢？我去年头就认得那了，台东一个，当然个都多把说你，在台东么人个多么热腾腾呢？台东一等呢，你上班都才有可能的，那肯定看朋友包可能的，多么有呢？去热热闹的，我去台东么一个，第二这个热的蛮久呢，我去那么台东一个那，但其他几个只能三年忙熟个，但大舅个是多么吃苦个工资的，你就开始些当嘛，但当时就没个开让啥子开个些酒的，但三三年前可不大舅你个是吃嘛是工资的呢，得几个个是工资，多么开始得些个么？这当我去吃个我去吃这个泥娃儿这的，三年忙熟个，但多么能去吃到个，但可是一我去台东工地人把第一代当哎，但最近呢다다샘증그다세주고저타오늘가이가다티한치그티고름능그다다른거참력근데히트사모즈득고노드다야참력지득거남바즈르모나치사니망스화드타주스드치헤도가다나치츠모타동그나나치다치그아자차그급치곱지타동고치다자차어니타타동이미녀르카타동이군마야샤쿠츠고기사태동그다다징이서노참다시교튼접당그로가교튼아찾라동자지교튼접다티는가카이덤릭던카는지디한치그카이영디스교튼살랑다칸디모디한치참라스노능그다다야샤쿠츠고기지태동그
0: 아리아다문세다우순지나지태동아다우는데멍치와지참라때죽고누구교돈다特殊功能个的，大多的个那出盘子的你个，你要有那个这个大个木，你要没那个你个个，红个妈妈他弄的么的，他去打工那些工农那边的单位呢，卡上点人那啥那个毛毛做出来了，俺得多亏那个你几毛就有个事个，对呢，他妈我把亲戚见那个，过人的地说呢，他小娃刚当刚子里当，人都么子里年纪嘛的，干么子个里年纪嘛的，那个里呢，你那么那太多的弄得的，那么个那弄把太多，那么个你那亲戚不他，啊，弄那么子个你。从可能的过程他是不能够长满经的了，对这个经历经的这个成了新旧的，今天个出出内经呢，成为个小阿么那个，啊你呢，人跟人给的这个这个心就过目，啊正当在了这个是有个目的了，
1: 对，
0: 啊但那么南北行业经历的等于成为个小阿么那就，但根据所有的这样。成为老将的，从那的这个能当领导的呢，所经个这个九八层嘛个那里呢，成送就个那肯定是就过目。
1: 哎，
0: 对那前几个人呢，大妈妈成空一天呢，你先把个罗大出呢，打工个那些把干巴呢，啊，但那准备完的，小娃子都他们家那那里那可以让爸爸伊，啊，小娃子玻璃弄，人家的打打凌晨的了年过了，我家新年看那把个擦皮的，前几个老快真起身呢，前两年了从今呢，你空地那用小娃子路怎么子过算？
1: 当然用罗个。罗根古松子，
0: 罗根古松子，确认个中间那他这个罗几个那这个交通全部是特殊一个。
1: 阿里，俺大人家呢，乐得坑那啥里个么？
0: 嗯，
1: 但你从你上阿路，你乐得个就是还是比较支持咱们的，还是比较支持咱们的。参军当年是个离开。 리고노 티순디나 찬유니스카 니제니 리고 타 리고노트야 상망이 크리고는 마야 응 초인지나 총건 리르코 오너 대한적의 센지파 오너 드르고노 냠게다 초 닝고자 즈오너 닝고즈오다 나노 즈피라 트치즈리스
2: 아리
1: 아리
0: 코니시아 코노 아 첨코인지나 파츠 접제 우트서 아 총금 접제부 머리기나 파츠리나 찬임가 로치크나다 조지탁 조조라카니
1: 다치르가 저 교진데 교적 가와 하와 알럭트르 교지트케 기존노모 양 교제 하물이 너께 양자 교제 리카르트 마리온 양 교제 다 그치 개체인지나 욕바 다 그치 뒤속의 교제 세교 뒤속의 통노시 다 양 교제 가물 디노 데크는 데인지나 양 교제 다 가물까 양 습들랑에 양티어가 점력가 엔디아라트가 사우데도 양 양터키양 교제 디코노 장카나모 용노 자원죠 교제가 간이모 까지 그제 까몰이 온디 좀 그다
0: 교제 까모 카크리디나 아다와 치그리니리 아다와 섬리저리나 교제 치그 특게 좀 토노 도모니 쓰레 우치르모
1: 오 도모르나 교제 까모냐 회즈나 즈크팅 교제인데 이나 고르모 하사페탄 카나티 안제 간자 담마다 티션 사 카크호나 다 섬리즈 타나 다 아니 쯔 티엔첼라 단디 추신 고데타 티엔치 그리고노 티스 고고나 망나스다 드르카 소응치 교제 습트르메타 디나 노르치카타 무슨 교차다 뭐 습트리고노 뭐 남바스다
0: 네네네 테나 아 따테랑 이 갑다 그 고름 토네기나 아 제신엔 캔남라 제 다른 돈치르 마무 참컹가 샤와 치기리게 오니나 머리 튼데라 같이 큰농에 오니나 달라 속뱅이 되니나 가다 역보시는 다모 되나 인정들 다데랑 근데 인천데치 동그츠도 지나 죽고 안지 동그츠도 지나 죽고 아 갑자기 동어지게 오지니 잠시구나
1: 야 공근이나 돈만 좀 큰거다 같이 리가가 제치 오빠 들어간 우주단 돌지던 다더니 잘하고 싶었던 거 돈만 좀 큰가 뭐만 줄까 니크차치고는 뭐만 줄까 니크차치고나다 마르 나만디니 디한체크 리카 나말리오니 트르카비데 당당치 춤사다 수코나 조건담르키노 나다 좀 베코네 다치르가 리카 가마이다 기기나 조건 만바나 조건 다디오나 상와나 조건 루카나 조건 리카 나만이 스클린다 루나 다 트르카가 조 춤사 수코나 춤사나 시그네 담르쿠라 시그네 시그네 요 무이츠즈나 당치 춤칸기니나 다 자춤궁이 테크다 이 렌젠가르치 망수가 트르카나 시그데다 다 그치 사컨드가 망수꾼데 히는가 단데 춤어즈 삼사얀 사찬데가 망수꾼데 히나 자춤나 사사 사지 사도 뭐 요고 뭐 이런 것도 양 같이 망속고 삼세트 같이 희군들 다른 같이 자춤 경경티 됐다 자춤한테 계속 거다 잠박 시간도 맞아 제차 땡케던나 타나 도둑바 교회나 죽고 교빠나 죽고 아니가 삼사와 아니가 대파맨인지도 뭐고 뭐 저기 그냥 시계 했던 애 지금 밤리도 뭐들 뭐 다 삼사마 온 같이 다 그 제차 경경티 됐다 하고 네 사크 뭐 뭔가 삼로다 너 맞았다나 다 옆에 네가 다 좀 큰아 삼치로니 또 무슨 게 있다 무슨 게 좋다
0: 그리고 다 강만던 교즈가 죽고
1: 아리 강만던 교즈가 죽고 다 같이 망속 망속 삼세트 모즈르트 가교사 다 디 다시 세농이 주어 마만르과 들강 또모 땅카토모선
0: 다 마룩 그 리니 수수가 리스탕 수수라 카네고
1: 아리
0: 첨칸이 오 대통이 리칼이다 오노 또모 요너리
1: 아리 땅치 첨칸이 양 캐치 잠바스 니 다시 그나셔도 마만르과지 땅치 다다 마만 덤드과 마만 덤드과 또 마만 덤드 가장 첨칸아 니고 아니요 다 땡도던 그냥 인교 다 되는 그 가포니스 언저 당치 점컨가 그저 점카나위 됐다네 다 그저 같이 리시바가 남 리카인고 그저 남 리카 동어서 남주 그저 남주 다 그저 점카나 땡도이 된
0: 뭐
1: 말든 봐 땡도이 됐다 당치는 그
0: 땡도가 아니 오늘
1: 땡도 봐 아니요
0: 디한천이 땡도 많이 봐 뒤초 뒤초가 그렇게 겐코나 뭐죠 또 뭐 오늘
1: 어 또 뭐 오늘 다 땡도는 아니라 또 뭐 겐코나 위나츠노 또 뭐 인고다 같이 또 뭐도요 다 땡도는 니가 그니 다 교튼 담지기 다 카이 럭퍼트 디 자상 월고 돈다 다 자침창창 하셨나 다 자상 만르니 토 대한체기다 가와토 지지지 다 가와 체게 체게 세이가 로스나 죽 세이가 소아 네빠 체게 뭐 그치 담지가 그치 셨나 어즈 세세 되게 셨나 아니긴 가와 다 제체모 통조라 다 그니가 아랑사가 다 땅린 교수가 담직기 이게 땅린 교수네 시가 한 독과 소화 냠뇽나 죽었다 진짜 냠뇽나 죽었다 냠뇽 자는 바는 뒤쪽에다 로소당 되나 그제나는 요금 양 같이 잘 있는기 산사 리카 창창리 됐다 자 총기 삼롱이 특 경증이 세졌다 다 망속 그냥 난도 공금이크 다니나 마드나 반듬 주 그 진리야 한거 말할 거뭐 교수케 그저 배당 담직이 된다 자산 드그나 죽고 토나 죽고 다 토나 다 자도 토다 시가 소소한테 문을 줬다 양 그친이야 ཁྱི
0: ཕྱི མི དམ

야다다친담지냥니위나충지적서제초마데모이나저시담비응혼조르문데겐저크등도다당이다영초마나초타무아강노게히르케세라충충르데촌훈워클롱친지챗다첼나충지적남라고적시비나충시베르가슬타성린스능니란든좀송아이나린스능은돈슴바아치노르소인 야, 저번 총청서 때나 대릉리 중에다 땅이 영 아치가 제치 아스 디친 그 공성래라 때나 토머 아직 저번 총청 정말 그 공성 조치 용위 자힘 흔든 신의 연. 진영 대릉 아치 공성근이 문다 등도다 등이 영치르 나충시피르가 스클린스능니 나초 냠든 좀노 르가초 쳔보치기열 라든담게 투보충충 최영 대신 병원된시 야 나충 시적서디나 대릉 공성근인가 나충시피르가 슬 타통 린스는다가 아직은 하신다 투보충충서레 조기 드긴지르가 참바 등 디바가치가 참바 르비 가르콩게 참바지 참바 중국섬 거득시열 대릉 그 조기 드긴지르가 참바 중문대가 능아 소롱롱청가 런츠근능니 영조보 중충서를 챘다 담시다 등의 고득시요노가 실어 동무인지나 소브리지마 중충 단순 강모가릉노가 글라잉 메토시글란 담아 씀셀고노가 실어 냐몬다라 대문 다룬 조보 중충 오진 천리그릉노가 라잉 아열리 시라세고노가 실어 냐몬다니가인 텔레진 테릉 린슨 타통가 스글름질리다 땅이 아릉가 릉근전 통옴조 자득시여 큰가 두보 총총여 나잉 스카토니 린슨 타통가 스글름라 카프르땅 용브르가 쓰시 야나 총시적서 찬바니와 티바가 치크능등 아치 냠다 릉리오가 진축가 담코스마 로중등 뜨한치니 아치그 두보 총총서 담질라 사르와 말라 쯔쯔세느즈 야, 뜨간신이 때릉 티바가시크 참바 중문더질리다 등이 영아랑니치세키비 담질 등아 중세바 등 담회 뜨과 등 감츠르 카클라스과 주보 중충서를 냠쭈끄 쓸때 때릉 그 티바가시크 뜨고 중충 뜨거 등니 쉰도난 하신도 린슨 타통가시글마 카브르 등 용으로 갈쓰시 린슨 타통 큰거 카브릉 등 뜨거 등치 뜨슴 니르거 쓴든 안가 등 뜨거 등치 뜨슴 니르거 쓴든 뜨기노 주보 중충 참마게 일라 사우이리 중요라

야 다든 담지 형님이 나청 지적서 되나 다른 거 나청 시비가서 다통 린스잉 동침다는 저거 린스는 그 종적 바등 논슨바 노르소등 종증간 크와 사자자시 스타클와 담진소등 제집다클와 소노머른 친등 아강적 새로운 이인 통 지미 린스는 아초 양치를 차용 다대무시

0: 레이스링 상관한지 되는 글랜스디나 거기 자는 거랑 잘라 속아이낭이 공이 참조 시바집 진다 낙치 공상 그 가운데 다소 좀 남바 그 돈은 이거 사간다리오니나 다중이 탄일랑서도 거기 자요 디나 대랑 그 단시 근종에 남아서 우리가 좀 글쎄 고좀 매힐 정도 자들 그냥 차창소 총거 근초 근거 주진 그게 한번 세라인 나 대랑 그게 한번 세라질한 거 주다 대랑 뉴스가 다더니 다치 다나와 그 치스팅 다니 좀 다더니 저 낙치 그 낙치 뒤친디 다로 자이 난자 리니 소소나요 누구 조번한 반디 나다 니마르가도 못 그 낙수가는 안 되시네요까 디앵글로 통한 방송 지나라 그 다 능아 그 니만도 추 뒤질 담드니다 등이 라는 그 파일라 송이 공성 그 다니만도 초한다 접부드로 주라 디안신이다 그 다 낙치 그 낙수 뒤천리디 나 낙수 낙수 뒤천이나 라는 셔라 정말 송이랑 그 파마 등 한이는 더 좋은지나 지금 능력가 그 쇼군더니 그래서 지금 로람다리 탑다주 더 좋은 선지나라 하진 것 같이 해버리 디나 되는 그 렌슨 디는 낙치 공성 그 갑톤데 로톤 안 바기 직도 능이고사 간다 리오니안 도중이 탄다니 이다지 공이 참주시 받접진 담아도 우리가 좀 글쎄 코도 메키 좀들 자들 그냥 자청도 총거 근처 큰거 주는 길게는 뭐 세나다 다시 간료엔 란드가 다로 총나 바그 지 공성가 갑도 건달라도 능라 냠주고 고사 간다 리오니나 도중이 친 니타니 지 좌들이 일 야 갑도데 전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준 마소르그랑 총클라세 코동 메히 총들 자들 긴형 사창소 총거 근초 큰거 주린 그게는 범 세랑데 카블글람난 데바톡 신이지 그긴 카분들이나 되는 거 당시는 고쯤 야 그긴 범 세랑 초데 모이나
1: 오 데모 돈 좀 바데모
0: 네 데모 인게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다 로브자가 고브직이나 길긴 소수가 다투기다 했던 그 대인적으로는 더 시간 간 크기 원은 이게 그 로브자든 카진이 시라 파일라 소나 런런 그 파마란도 주고 다니만도 죽는 거 지금 지금 양쪽으로 또 하는 거 역할이 있죠 서퍼드 길긴 다 고나 샤고는 거죠 다는 거 신던 거 런런 기침 말 소나 로브자가 너나 쇼르지 그 고란도 지금 그거 그 카퍼 그 고랍 그거 그 너 소소소 인지나 지금 영 김내란도 야이나 막당아 샤이테 지금 또 하는 이 양쪽에 준다 하진 그 같이 해보리 디안진은 그게는 이제 지금은 그 다능하게 같은 데라 양지 아 속에 뒤쯤 망거지 양소 중란다 그 뒤쯤 저게 지진용용의 그 시기에 총에 뒤속 지금 말이 속 지금 뭐 이거라 이 나양 뒤는 그 같고 지금 리샤이나다 다 소중 그 거든 더 저라 김더란다 게라스게 지금 고브지가 역할이 거니 넘어라티는 더중이 타니 다능하게 갖고 리샤라 소중 그 거든 더중이 타니 안 게든 그 가다가 용용이나 리다
1: 동라디샤 고든이나 다츠르그 니츠르영 츠즈기 고네르즈나 자크크 다샤이기 타브르 사샤글라카네 라샤나마츠네 라샤망아요 스티니오나 리샤글라카니 체니와톤 고노 로중고 송나니 지 다디 제영 타토마니 지타 로중노도 군다 리샤란다 시기 체니와 체니와톤 고니 토모스론 티토나 테탄스타니 다리타 길기나 바이낭 차니기 땅 템비 고니 로마 땅 템비 고니 다 리샤 인텀 뇽뇽 네라키니 다터모 고프디오는 스티마틀 게르게레레 글리샤 고프디노데 야라로 조종하실 테니타 섭실망아 이테 다리스라테 군이 테모니 테기딤 쳔가 다로마난 바게 인섬 글리샤토도 쿠트 디지타란데 쭉 당이 디나나 인섬 세코노데 다데 로타그 텐 클리니 다리 글리샨데 모즈타 티난데 거지 산데 모즈타 뇽라메 그 망라메 거지 다리 테 섭실망아 이테 디스노데 디지타라데 군운데 치글라시크 다테랑 토노나 테랑 타와크 ᱛᱮᱨᱠᱚ ᱥᱟᱨᱜᱩᱨ ᱠᱚᱞᱤᱥᱟᱛᱟᱨᱮ ᱢᱟᱛᱤᱛᱤᱝ ᱫᱟᱱ ᱠᱟᱱᱤᱞᱤᱛᱟ ᱠᱚᱠᱤ ᱠᱟᱱᱟᱡᱜᱱᱤ ᱢᱟᱛᱤᱱᱤᱭᱟ ᱛᱟᱢᱚᱜᱞᱚ ᱢᱟᱨᱟ ᱭᱚᱥᱤᱠᱮᱨᱮ ᱛᱟᱜᱤᱫᱤᱢ ᱪᱮᱝ ᱠᱨᱟᱠᱷᱜᱮ ᱧᱮᱱᱨᱮ ᱛᱟᱜᱮ ᱛᱟᱜᱮ ᱤᱱᱤ ᱫᱟᱨᱤᱱ ᱫᱮᱠᱩ ᱟᱫᱟ ᱧᱚᱱᱚ ᱧᱚᱱᱚ ᱛᱤᱛᱚᱱᱟ ᱪᱟᱝ ᱜᱮᱱ ᱠᱷᱟᱨᱟ ᱨᱮᱱ ᱪᱮᱯᱚᱡ ᱢᱮᱱᱤ ᱤᱧ ᱠᱚᱪᱟᱛ ᱫᱚᱠᱚ ᱛᱟ ᱢᱟᱡᱤᱠᱭᱚᱨᱮ ᱤᱧ ᱠᱷᱟᱜᱮ ᱦᱤᱱ ᱛᱚᱱᱤ ᱞᱤᱯᱥᱟᱛ ᱫᱚᱠᱚ ᱛᱟ ᱛᱟᱢᱚᱜᱤᱱ ᱩᱡᱤᱢ ᱪᱮᱝ ᱜᱮᱛᱟ ᱛᱤᱪᱤ ᱛᱟᱨᱟᱛᱮ ᱤᱧ ᱫᱚ ᱜᱚᱜᱚᱱ ᱫᱚᱠ ᱪᱮ ᱛᱟᱢᱚᱜᱤ ᱪᱤᱜᱨᱤ ᱛᱮᱜᱮ ᱛᱚᱱᱤ ᱛᱟ ᱞᱤᱯᱥᱟᱱ ᱫᱚ ᱠᱚᱱᱫᱟ ᱨᱟᱱᱤ ᱪᱤᱱᱫᱮ ᱣᱟᱛ ᱜᱚᱱᱮ ᱛᱤ ᱪᱤᱱᱫᱮ ᱣᱟᱱ ᱫᱚ ᱠᱚᱱᱫᱟ ᱭᱚᱥᱤ ᱛᱚᱨ ᱥᱟᱫᱜᱟ ᱨᱟᱱᱤ ᱠᱮᱥᱮ ᱠᱚᱱᱮᱨ ᱱᱟᱭᱚ ᱵᱚᱢᱟ ᱜᱟᱱᱟᱱᱟ ᱛᱟᱢ ᱢᱟᱝᱜᱟᱛᱟ ᱚᱠ ᱥᱤᱜᱨ ᱦᱟᱱᱫᱟ ᱛᱟᱭᱚ ᱵᱚᱢᱟ ᱠᱷᱟᱨᱠ ᱜᱟᱱᱟᱱᱟ ᱟᱫᱟ ᱠᱚᱭ ᱡᱚᱱᱟ ᱠᱷᱟᱥᱛᱟᱝ ᱜᱤᱭᱩᱱᱟ ᱵᱚᱢᱟ ᱪᱮᱭᱚ ᱠᱟᱱᱟᱱᱫᱟ ᱛᱟ ᱟᱯᱟ ᱟᱪᱤ ᱛᱟᱢᱩ ᱚᱴᱟ ᱪᱮᱭᱚ ᱡᱚ ᱠᱟᱱᱟᱱᱫᱟ ᱛᱟᱢᱩ ᱚᱱᱟ ᱛᱮᱱᱫᱩ ᱜᱤᱡ ᱛᱩᱱ ᱠᱟᱱᱟᱱᱫᱟ ᱛᱟᱢᱩ ᱜᱩᱱᱟ ᱛᱩᱱᱟ ᱡᱟᱜᱟᱛ ᱜᱤᱱ ᱡᱚᱱ ᱥᱮᱠ ᱛᱟ ᱜᱤᱫᱤᱢ ᱪᱮᱝᱜᱮ ᱭᱟᱝ ᱵᱚᱢᱟ ᱨᱟᱱᱤᱠ ᱪᱤᱞᱟᱢ ᱠᱷᱤᱱᱟ ᱵᱚᱢᱟ ᱨᱟᱱᱤᱠ ᱱᱮᱱ ᱛᱮᱝᱜᱮ ᱫᱟᱡᱩ ᱢᱩᱱᱛᱟ ᱫᱚ ᱠᱚᱛᱟ ᱥᱤᱜ ᱥᱚ ᱩᱡᱜᱨᱮ ᱛᱤᱪᱩ ᱟᱱᱛᱟ ᱨᱤᱛᱤ ᱴᱚᱱᱤᱛᱟ ᱛᱟᱜᱟᱱ ᱫᱤ ᱥᱚᱵᱡᱩᱝ ᱠᱚ ᱠᱩᱨᱤᱱᱟ ᱛᱟ ᱠᱨᱮ ᱢᱟᱝᱟ ᱡᱤ ᱭᱟᱝ ᱪᱤ ᱟᱫᱟ ᱛᱟᱣᱨ ᱥᱤᱨᱜ ᱥᱟᱭ ᱤᱝᱜᱮᱱ ᱠᱟᱥᱮ ᱭᱟᱝ ᱟᱛᱚᱝ ᱜᱚᱱᱟ ᱛᱤᱛᱚᱱᱟ ᱪᱤ ᱢᱟᱝᱟ ᱫᱤ ᱣᱟᱠ ᱛᱟ ᱪᱤ ᱢᱟᱨ ᱡᱟᱱᱟ ᱫᱤ ᱡᱚᱝ ᱡᱤᱛᱟ ᱢᱚ ᱢᱟᱭᱚ ᱱᱟᱢᱟᱥ ᱤᱱᱟᱝ ᱛᱟ ᱱᱟᱱᱟ ᱪᱤ ᱡᱟᱝᱜᱮ ᱡᱚᱜᱚᱱᱚ ᱛᱚ ᱠᱚᱛᱮ ᱤᱝᱜᱮ ᱱᱟᱝᱜᱚᱱ ᱛᱚ ᱠᱚᱛᱮ ᱪᱤ ᱛᱟᱞ ᱯᱟᱛᱟ ᱞᱚᱱ ᱡᱤᱝ ᱠᱟᱨ ᱠᱚᱱᱫᱮ ᱱᱟᱝᱜᱚᱱ ᱫᱮ ᱪᱤ ᱥᱟᱨᱟ ᱥᱟᱨ ᱡᱚᱝ ᱨᱮ ᱭᱮᱪᱩ ᱥᱤᱛᱚᱱᱤ ᱛᱟ ᱛᱟ ᱛᱩᱱ ᱥᱟᱨᱣᱟ ᱜᱮ ᱱᱟᱱᱮ ᱪᱤ ᱞᱚᱱ ᱡᱤᱝ ᱡᱤᱛ ᱠᱟᱪᱟᱨᱤ ᱛᱮ ᱠᱟᱱᱟᱱᱫᱟ ᱞᱟᱠᱥᱟᱛᱤ ᱛᱮ ᱠᱟᱱᱟᱱᱫᱟ ᱪᱤ ᱛᱟᱢᱩᱨᱤ ᱠᱚᱛ ᱜᱮ ᱭᱚᱱᱟ ᱟᱛᱟ ᱫᱚ ᱠᱚᱛᱟ ᱛᱟ ᱱᱤᱱᱫᱮ ᱡᱤᱱ ᱛᱮ ᱱᱚ ᱪᱤ ᱱᱟᱝᱜᱚᱱ ᱫᱚ ᱛᱤ ᱪᱤᱱᱫᱚ ᱫᱚ ᱛᱟᱢ ᱫᱮᱱ ᱫᱟᱞᱤ ᱞᱚᱱ ᱡᱤᱝ ᱡᱩ ᱛᱟᱨᱤ ᱛᱟ ᱛᱟ ᱞᱤᱥᱟᱛ ᱫᱚ ᱠᱚᱛᱟ ᱛᱟᱢᱩ ᱱᱤᱭᱚ ᱱᱚ ᱫᱤᱱ ᱨᱮ ᱛᱟᱪᱟᱨ ᱜᱮ ᱞᱤᱥᱟᱱ ᱫᱟ ᱛᱮᱞᱠᱩ ᱥᱟᱛᱚ ᱨᱮ ᱪᱷᱟᱢ ᱜᱞᱤᱥᱟ ᱫᱤᱱ ᱨᱮ ᱡᱤᱯᱥᱤᱱ ᱚᱱᱟ ᱛᱟ ᱛᱟ ᱜᱤᱨᱜᱤᱱ ᱠᱤ ᱛᱟ ᱛᱮᱞᱠᱩ ᱱᱟ ᱢᱤᱞᱟ ᱪᱷᱟᱫᱨᱤ ᱛᱟ ᱠᱚᱱᱤ ᱛᱟ ᱪᱤ ᱪᱮᱨᱮ ᱥᱟᱭ ᱠᱚ ᱠᱚᱛᱟ ᱞᱚ ᱢᱟᱨ ᱠᱟ ᱭᱩᱱᱟ ᱫᱟ ᱚᱱᱤ ᱠᱟ ᱚᱱᱫᱮ ᱭᱟᱝ ᱪᱤ ᱪᱷᱟᱢ ᱞᱤᱱ ᱫᱚ ᱠᱚᱱᱮ ᱛᱟ ᱜᱮᱨᱤ ᱪᱚᱵ ᱡᱩ ᱱᱟ ᱯᱮ ᱡᱟᱜ ᱱᱟ ᱛᱤᱧᱟ ᱛᱩ ᱛᱮᱵ ᱡᱩ ᱛᱟᱣ ᱛᱟ ᱠᱷᱤᱛ ᱠᱤᱱ ᱫᱮ ᱡᱩ ᱛᱟᱣ ᱠᱚᱱ ᱵᱟ ᱠᱚᱱ ᱡᱩ ᱛᱟᱣ ᱛᱟ ᱪᱤ ᱪᱷᱟᱢ ᱡᱤᱥ ᱡᱩ ᱛᱟᱣ ᱛᱟᱱᱟ ᱠᱟᱣᱩ ᱫᱚ ᱠᱟᱝᱜᱚ ᱥᱟ ᱥᱩ ᱫᱟᱢ ᱫᱟ ᱛᱟᱣ ᱤᱧ ᱡᱤᱱᱟ ᱫᱟ ᱛᱟᱝ ᱥᱚᱝ ᱥᱮᱭᱤᱱ ᱠᱟ ᱛᱤᱜᱮ ᱫᱤᱜ ᱛᱟ ᱥᱮ ᱛᱩ ᱥᱚᱣᱟ ᱦᱟᱱ ᱱᱟᱱ ᱫᱟ ᱪᱟᱢᱵᱩᱱ ᱫᱚ ᱵᱟᱠ ᱛᱟ ᱛᱤᱜᱮ ᱫᱤ ᱥᱤᱜᱚᱱ ᱢᱟ ᱛᱟ ᱛᱤᱜᱮ ᱫᱤᱱ ᱪᱟᱝᱜᱩᱱ ᱫᱟ ᱪᱟᱝ ᱜᱮᱨᱜᱤᱱ ᱠᱤᱞᱤᱥ ᱱᱟ ᱜᱟᱭᱚ ᱛᱤᱜᱮ ᱫᱤ ᱡᱤᱜᱚᱱ ᱥᱟ ᱛᱟ ᱛᱤᱜᱮ ᱪᱷᱟᱢ ᱞᱤ ᱡᱤᱱᱤ ᱫᱟ ᱨᱤᱛᱟ ᱠᱨᱮᱱ ᱫᱟ ᱞᱤ ᱡᱚᱱ ᱢᱟ ᱛᱟ ᱪᱤᱪᱤᱱ ᱫᱚ ᱢᱩᱱᱭᱟ ᱫᱮ ᱪᱷᱟᱢ ᱞᱤ ᱫᱚ ᱢᱩᱨᱤ ᱪᱤᱪᱤᱱ ᱫᱚ ᱢᱩᱨᱤ ᱪᱤᱞᱤ ᱛᱟ ᱠᱷᱤᱛᱤ ᱫᱤ ᱛᱟᱯᱥᱮ ᱫᱚᱱ ᱛᱤᱱᱟ ᱛᱟ ᱛᱟᱜᱤ ᱥᱚᱜᱟ ᱭᱟᱝ ᱪᱮᱢ ᱫᱟᱜ ᱱᱟ ᱵᱟᱜᱤ ᱨᱮ ᱪᱤ ᱠᱤᱞᱟ ᱛᱟ ᱠᱷᱤᱛᱤ ᱱᱤ ᱛᱟ ᱥᱚᱢᱟ ᱠᱟᱱᱟ ᱨᱟ ᱛᱟᱜᱤ ᱥᱚᱜᱟ ᱪᱤ ᱥᱟᱝᱜᱮ ᱪᱤ ᱟᱠᱩᱢ ᱜᱟ ᱛᱟ ᱫᱚᱠᱚ ᱛᱟ ᱟᱠᱷᱤ ᱜᱮ ᱛᱮ ᱪᱷᱟᱨᱤ ᱨᱤ ᱱᱤ ᱱᱚᱫᱟ ᱛᱟᱢᱩ ᱫᱤ ᱪᱩ ᱛᱟᱢᱩ ᱫᱤ ᱨᱮ ᱞᱤᱥᱟ
0: ᱜᱟ ᱛᱟᱱᱤ ᱛᱤ ᱛᱤ ᱞᱚᱥᱚ ᱞᱚᱥᱚ ᱜᱮ ᱠᱚ ᱟᱨᱤᱱ ᱥᱮ ᱠᱚᱱᱮ ᱜᱮ ᱜᱤᱝ ᱜᱩᱪᱩ ᱱᱟᱝᱟ ᱜᱟ ᱛᱚ ᱠᱚ ᱞᱤᱥᱟ ᱨᱟ ᱞᱚᱵᱡᱩᱝ ᱜᱩ ᱠᱚᱵ ᱜᱤ ᱫᱩᱝ ᱤᱛᱷᱟᱱᱟ ᱜᱮ ᱜᱤᱝ ᱛᱟ ᱠᱚᱱᱟ ᱥᱟᱠᱱᱚ ᱛᱮᱵᱡᱤᱱ ᱫᱤ ᱛᱟ ᱞᱚᱵ ᱪᱟᱭᱱᱟᱱ ᱨᱟ di chamdag kharkharan sonjina lobchara girgin gishin nu gilipshan jamnu hanchina shayir karanang gilipsha kobdigi tanjab kaji namo ni jowan riyang chamdag kharkharan sonjina lobchara girgin gishin nu gilipshar anjab thapkami titroni titu tara sergunu girgin tajkuna shakuno kharkharga ananga shenjong gni machchi ko ten sargiji kharkharga nangka lop chayong go ni ngay nyama ten drap kub shik namo yo kono go kargi ching nang tse mga yo kati kyang go kargi tisu tara nyandri nyandri shayi te tsige tsige huay cha tsaga tsige ta kub shik lif sha tsaga tsige nraga shik namo yi da tangay lif sha tiyong drap yi chunda hachang go ka chenpo rezi kargi ngay ta kona shok go lakpar tiga chu ta lop chara gergin zon sonji nara da gariwa ndap tono go kima yong da tangay chamli go kondani yang shayi cho tsige tsige chamli tsaga tsige le kub shik ནམོ་ཡི་ དེ་ཏང་ཡང་ དེ་ཤོ་གར་ཚེ་གཅིག་ལོ་ཅུང་རེ་ཡེ་ཁུ་ཅིག་ན་ སེ་གོ་ནོ་དེབ་ཅིན་དེ་ཁྱིམ་དག་ན་བ་གིན་དོ་ཅིག་གཅིག་སེམ་མ་ཅིག་ཅིན་ཅུ ན་དཱ་ཅང་གཅིག་ཁྱེན་པོ་རེ་དེན་ཆོ་ནི་དན་དེ་ཅུ་དང་ནང་གཅིག་ཁ་ཐོག་ལེ་ཤ་ཡིན་ན་དབ་དེན་ཅིག་ན་དན་དོ་སོ་སུ་གིན་ཡི་ཐན་གིན་གོ་ནི་ཁ་བ་དེ་ཡིན་དང་ན་དག་ཅུ་ནང་ན་དན་ཅིག་ཟོ་གི་
1: sai yuwa tsungi maasho kuti tsinda dhukunda lungu dhali taa sira loptari yungu na yungu riyo na chokko yunga na taa zanjiga zanjiga yuwa tsungi sira yungu riyo na chokko taa gandhigi na kanta ching chimdaka yakki maa lingi guri tsato taa lakha patta sira loptari yungu tanga na loptari yungu ni kawate taa thukumara chadhi gogaji na chimdaka taa sai yi ka kochi tada kuta yunga dhanga jako taa chidhika se kumare tada na taa sai yi ta loptari suna nangka chadhi kirko ka taa kweja na ᱚᱛᱟᱨ ᱠᱟᱨᱜᱤ ᱠᱟᱛᱷᱟ ᱭᱩᱣᱟ ᱡᱟᱥᱨᱟ ᱪᱮᱨᱮ ᱚᱱᱚ ᱫᱩᱛᱟ ᱠᱚᱱ ᱡᱚᱜᱤᱱᱟ ᱠᱟᱨᱜᱤ ᱧᱟᱛᱩ ᱜᱚ ᱠᱟᱢᱵᱟ ᱛᱟᱣ ᱛᱟᱱᱫᱚ ᱢᱚᱱᱤᱝ ᱜᱚ ᱠᱟᱢᱵᱟ ᱛᱟᱣ ᱫᱚ ᱢᱚᱛᱟ ᱪᱤ ᱪᱩᱜᱨᱤ ᱥᱮ ᱡᱮᱫᱱᱟ ᱫᱟᱱᱫᱚ ᱢᱚ ᱪᱮᱨᱮ ᱚᱱᱚ ᱞᱟᱯᱥᱤ ᱠᱤᱱ ᱛᱚᱣᱟ ᱠᱚ ᱱᱟᱢᱟᱭ ᱥᱟᱭᱜᱟ ᱨᱟᱵ ᱡᱟᱞᱤ ᱭᱚᱱ ᱪᱟᱛᱟᱝ ᱭᱚᱱ ᱛᱟᱱᱤᱛᱟ ᱥᱟᱭᱜᱟ ᱛᱟᱢᱮᱱᱟ ᱪᱤ ᱞᱚᱴᱟ ᱭᱚᱱ ᱡᱩᱜᱞᱟ ᱠᱟᱱᱤ ᱪᱤ ᱥᱟᱨᱫᱚ ᱥᱮ ᱢᱟᱛᱟ ᱜᱮ ᱠᱤᱱᱟ ᱡᱤ ᱞᱚᱴᱚ ᱠᱚᱨ ᱠᱟᱭᱚᱱ ᱪᱤ ᱠᱟᱭᱛᱤ ᱫᱟᱞᱤᱛᱟ ᱪᱤ ᱛᱟᱭᱚᱱ ᱪᱤ ᱥᱟᱭᱜᱟ ᱞᱚᱴᱟ ᱭᱚᱱ ᱡᱩᱨᱟ ᱭᱚᱱᱟ ᱥᱟᱭᱜᱟ ᱛᱚ ᱠᱚᱛᱮ ᱪᱤ ᱠᱟᱨᱠᱮ ᱥᱮᱢᱟᱭᱚ ᱪᱤ ᱛᱚᱢᱚ ᱪᱮᱱᱟ ᱛᱚ ᱛᱚᱢᱚ ᱪᱤ ᱯᱩᱫᱤᱱ ᱜᱚᱱ ᱢᱟᱨᱟ ᱛᱟ ᱪᱤ ᱛᱚᱢᱟᱨ ᱠᱟ ᱛᱷᱟᱢᱟᱭᱚ ᱱᱚ ᱫᱨᱟᱝᱜᱤ ᱡᱟᱥ ᱢᱚᱱᱟ ᱚᱛᱚᱜᱤ ᱡᱚᱜᱩᱨᱤ ᱛᱟᱛᱚ ᱪᱮᱢᱚᱫᱤ ᱱᱤᱭᱩᱜᱚᱜ ᱛᱟᱱ ᱫᱟᱛᱵᱞᱟ ᱥᱚᱠᱟᱱ ᱫᱟᱨᱪᱤᱠᱚᱞᱟ ᱥᱚᱠᱟ ᱛᱟᱛᱨᱜᱟ ᱛᱮ ᱜᱚᱱᱨᱤ ᱚᱱᱟ ᱛᱚ ᱠᱚᱛᱚ ᱛᱟᱛᱠᱷᱟᱱ ᱫᱮᱱ ᱫᱩᱭᱤᱱᱤ ᱛᱮ ᱪᱩᱛᱚ ᱛᱚ ᱠᱚᱛᱟᱱ ᱪᱮᱢᱫᱟᱜ ᱞᱚᱠᱟ ᱠᱤᱪᱷᱤ ᱛᱟᱛᱚ ᱱᱚ ᱪᱚᱱ ᱪᱚᱱ ᱨᱮᱛᱟ ᱨᱟᱭᱚᱱ ᱫᱚ ᱥᱟᱭᱤᱫ ᱜᱟ ᱪᱚᱱᱟ ᱫᱚ ᱥᱤᱜᱟ ᱣᱟᱠ ᱛᱚ ᱱᱚ ᱠᱨᱜᱮ ᱪᱚᱱᱟ ᱛᱤᱜᱤ ᱠᱟᱪᱷᱤᱱ ᱞᱮᱥᱤ ᱪᱤ
0: ᱱᱟᱨᱤ
1: ᱛᱟᱜ ᱪᱩᱛᱟᱱᱤᱛᱟ ᱞᱚᱴᱟ ᱜᱮ ᱫᱤᱜᱞᱢ ᱛᱟᱨᱟᱛᱟ ᱛᱤᱪᱩ ᱛᱟᱨᱟᱛᱟ ᱥᱮᱨᱟ ᱪᱤᱡᱩ ᱡᱤᱞᱟ ᱠᱟᱱᱮ ᱛᱟ ᱛᱟᱣᱨ ᱞᱚᱴᱟ ᱠᱟᱱ ᱜᱮ ᱱᱟᱨᱟ ᱠᱨᱜᱮ ᱛᱤᱪᱩ ᱛᱟᱨᱟᱭᱚᱱ ᱛᱟᱨᱟᱭᱚᱱᱤ ᱢᱟᱛᱞ ᱛᱟ ᱱᱮᱱ ᱛᱚ ᱯᱟᱭᱱᱟ ᱪᱚᱠᱚᱱ ᱨᱮᱠᱟ ᱛᱟᱢᱪᱤ ᱠᱚᱭᱱᱟ ᱞᱚᱴᱟ ᱪᱚᱡᱩ ᱜᱩ ᱛᱤᱪᱩ ᱛᱟᱨᱟ ᱠᱨᱜᱮ ᱜᱚ ᱠᱟᱛᱚᱱᱤ ᱫᱟᱞᱤ ᱫᱮᱱ ᱡᱜᱨᱟᱛᱮ ᱥᱚᱱ ᱪᱩᱵᱮ ᱠᱚ ᱫᱤᱛᱟ ᱢᱚᱭᱱᱟ ᱛᱟᱜᱤᱫᱤᱢ ᱪᱮᱝᱜᱮ ᱞᱚᱴᱟ ᱥᱟᱢᱟ ᱛᱤᱪᱩ ᱛᱟᱨᱟ ᱪᱚᱠᱚᱱ ᱛᱮ ᱱᱚᱱᱟ ᱭᱟᱱ ᱟᱪᱩ ᱪᱮᱢᱫᱟᱜ ᱞᱟᱞᱟ ᱛᱟ ᱡᱟᱪᱤ ᱱᱟᱱᱮ ᱛᱤᱪᱤ ᱱᱤ ᱛᱚ ᱢᱚᱜᱮ ᱭᱟᱱ ᱪᱮ ᱦᱟᱱᱟ ᱨᱩᱡ ᱜᱟᱨᱟᱝ ᱜᱮ ᱪᱤᱫᱜᱟᱱ ᱡᱩᱠᱚ ᱱᱟ ᱦᱟᱥᱤ ᱫᱜᱟ ᱪᱤᱫᱜᱟᱱ ᱡᱩᱠᱚ ᱱᱟ ᱛᱟ ᱞᱚᱢᱟ ᱛᱟ ᱪᱮᱨ ᱥᱩᱱ ᱦᱟᱨᱟ ᱞᱚᱴᱟ ᱠᱚ ᱠᱟᱛᱷᱟ ᱫᱮ ᱦᱟᱱᱛᱟ ᱩᱪᱩ ᱠᱷᱟᱱᱫᱟ
0: ᱱᱟᱨᱤ
1: ᱢᱚᱜ ᱫᱚᱱ ᱫᱟ ᱠᱟᱨᱟ ᱛᱟᱜᱟ ᱪᱤᱜᱤᱱ ᱡᱚᱜ ᱥᱮ ᱪᱮᱱ ᱛᱮᱱᱟ ᱪᱟᱝᱜᱩ ᱛᱤᱭᱟᱱ ᱛᱟᱨᱟᱝ ᱜᱮ ᱪᱮᱢᱚ ᱢᱚ ᱠᱷᱟᱢ ᱱᱟᱨᱟ ᱛᱟ ᱥᱚᱢᱟ ᱫᱚ ᱫᱚᱱ ᱫᱟ ᱛᱤᱪᱩ ᱛᱟᱨᱟ ᱫᱚ ᱛᱟ ᱪᱤᱡᱩ ᱚᱛᱚᱢᱟᱭᱱᱟ ᱭᱟᱱ ᱛᱷᱟᱢᱟ ᱜᱮ ᱛᱤᱪᱩ ᱛᱟᱨᱟ ᱭᱩᱱ ᱜᱚᱱ ᱩᱡᱤᱢ ᱥᱮᱝᱜᱟ ᱛᱟ ᱪᱤᱝ ᱦᱟᱥᱤ ᱛᱚ ᱫᱚ ᱦᱟᱱᱛᱟ ᱦᱚᱸ ᱥᱚᱱᱟ ᱛᱟ ᱥᱟᱭᱤᱛ ᱭᱟᱱ ᱡᱚ ᱢᱟᱱ ᱡᱩ ᱜᱞᱟ ᱠᱟ ᱭᱟᱱ ᱱᱟ ᱠᱟᱱᱡ ᱜᱤᱱᱟ ᱨᱟ ᱪᱤᱜᱤ ᱫᱮᱱ ᱡᱟᱜᱨᱟᱱ ᱫᱚ ᱥᱚ ᱠᱟᱱᱡ ᱜᱤᱱᱟ ᱭᱟᱱ ᱠᱟ ᱪᱤᱱᱤ ᱛᱚ ᱢᱚᱨᱮ ᱛᱟ ᱜᱤᱡᱤᱢ ᱥᱮᱝᱜᱟ ᱛᱤᱪᱩ ᱛᱟᱨᱟ ᱭᱩᱱ ᱡᱩ ᱛᱟ ᱪᱤ ᱚᱛᱚ ᱩᱡᱤ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다 로마가 전화 연결기 소 중다 속과 다 망아도 그 지가 리고니 다 파츠다 돈이 좀 지가 리나다 시가다 어느 시텝고니 다 하나 그저 지나 소 중으로 때 시가 토르나요니 다 소 중 때 사라 사니 아토모이나라다 토모 자투 시니 지가 리니 다 토모이니 소나다 티도다 그게 와 그 소 중 이나 만들다 소 부터 그 자마치나 소 중 때 이나 만들 테레라베다 그게 좀 소슬레 쪽 삼바요니 다 소 때 세나 체디 토모 그 토는 좀 쓰는 거 좀다 든든도 고도 딱
2: ᱛᱟᱡᱤᱱᱫᱤᱝ
1: 아다나모 망아이 군들가 탐치 군데 아트모제나 소마추 다시 반들가 마음와스 다 그 머르크도 고즈나 침승도 고즈나 미지크도 고즈나 들가 탐치 군데 된적도 군데다 세가 생크레 군은 공 소마가 모즈레 되게 좀 생가 점등나 바이나는 레레진타 테시가 낸튼다 생크레 쪽도 고도 소치
0: 나리리리 오마르 된가 이긴다 고나샤고나 테진데 그 점등나 바조게 되는 글엔 선데치냐니 너무 예께요나 이긴다 고나샤고나 샤인도 셰라 토트라치 고리 차소 디츠타라치죠 다 점등 카르크르 나시급자 카르크르 츠노그 제니 지 곤종란 더 지나요 자용거는 잔자 지금 마큼 타세 지나는데 뭐 있는 건지 너는 그 라카타 디겐터랑 그 지금 낭정 그 지고 지나르

0: 있어요. 뭐 대략 말. 이 단어 그 줄로 전에 나가시는 시라 속고는 그 님아 그루테라는 지 공부지 더 저기 지 뒤쪽 따라 샤이트자 너무 준디라가 하던 그 같이 보리 디한지니 이거는 다 고는 시간 되는 그 주된 적응이 틀라다 인칭 많이 쓰게 지 냠적으로 돌는 예주 다다즈는 요는 그 그디 나간 주고 전단다 너무 이니 문주주 그렇게 뒤쪽 따라 샤이트로 저는 앞자이 대주다다 하던 그 같이 보리 디한지니 다 샤이트로 저시고 저라는 그 갑다로 수이 기르긴 그 칼린 츠츠 이고는 로자 그들음 스자고는 송을 로브정 요과 이고는 안던데 갑다로 수이 저로 저라는 그 소중근이 티근 코치가 거르 초아근이 티근 코치 코치가 거른데 그게 샤이야 착착다는 이니 롭다는 같이 준다다 아정거 같이 버르지 그긴 코나 샤코노 대진데 참도 남바근도 저도 능리 준다 아정거 같이 버리 같은 제 그긴 대단한 지그터 주 되는 그 땅 악치 공성 그 갑톤데 지도 능이 고 사근이 타니지 저와 차린데 카이다는 딩이 타나 지나라 김메 사다롱 지 샤고는다 사송드란다 뭐래 요처상부디는 지그터 그긴 그 주 되는 글린 선달아 갑다근능데 지 가습그 세진나란다 길긴 지도 셴도 바 갑다즈가 저게리 이단 이디안 글린 센터 지급 되지나
1: 리리 나크레 마즈 셰케람네 그거 단히 노 잠나니 카르마 저가 그런 선데 주셴데 단도 도군데 좀 샤리 좀 그래는 게 전한다 집샬이 그래 좀 세신의 도모레는 맞더라 영 실무신의 그 셴나라 년신의 드이나 테년나니 요세도 텐진터 다른게 아니게 되지 그분의 주셨는데 되네 오나다 너 지금 지금 좀 더나 봐 지금 고는 데 지금도 년는데 너 모르요나 아 단도 돈이 지금 더 지금 가실지가 너무 담가 지금 맞지 그런 게 영데 지금 돈은 지금이 아 다시 버터 세이 주고 되는 근데 세 군도 되는데 근데 다 좀 더나 봐 지금 지금 와 다른 게 다월 게 저거 다 저거 사는데 아 되네 오나 세이에 가서 군이지 세이 년제 군이지 다리 다 그런 게 와 그 세이 또 지금 내가 막 그렇게 뭐지 저도 근데 지금 저거 다 좀 더나 가라 그래겠다 좀 타임 고차 저 지금 다 지금 세이 지금 그런 게 된 게 가니 가라는데 지금 통제는 사제는 너무 리오나 지금 그나도 뒤동산에 너무 그돈들이 없는데 이나다 저 어떤 그 사이트 지키 메뉴 그돈도 다 사이트 지키고니 사타고니 이나다 또모도 그냥 틀가 즉 사지드라 즉 다 측정하는 지금 그 통제선 부분 그다 제이트 센터 돈이 또 뭐지 다 있는 말이야. 그게 무슨 그다도 자기 그 사나도 놓고 오는 말이야. 당연히 진등 그다 수교 진수나 소소 동거리에서 세 그다도 자기 주나 지직 사나 지 그거 통나도 그거나 또 먼저는 자기 시가로 오는 말이야. 다 진등 그 세나 또 진등 그 돈도 그다. 또 뭐 세나 지직 와그 자기 주소지 사나도 고노라 다 검사 통나도 고노 다 자기 말하는 또 뭐 그게 무슨 그다 있는 말이야. 통나는 먼저는 시가로 오는 말이야. 단대 당 지금 너가 이 다 지금 홍원 오빠 팀 누구 리셀라서 관도 모샬이 대우나 다 도마라식 나나 오케다 진딩게 오케다 쿠숑게 오케다 오습클라서 과 쿠숑게 통마니 오세다다 그 공고첩도 공고 통나라 공지 통나면 세카나다 게딩은 이 자리 좋세 카나다 너무 도마고마 원치도 지나는 게 지나는 건데 자나네 너무 도마 소뇽 왔다 지금 생가 디기 디 다가노 파라토모토 샤리 테이나 로마트르멘 데코아 시글룽고 크테브진타 쳔덕컨들라 람드기 추타타 시그소 다이온 다지파노 마타 산크로냐 마지르다 가치 좀 카나다 다파노 마르스 카르고 체라 소마 토토라 긴긴긴긴 마르스 카나다 안다모 메이 추단다 시근다요 치 세나도 모고도 안다 송송데 타요 로마 크르기 존 소나 단디 치코 데랑 치케르 톤 넝카 톤 넝카 톤 톤 페이네 오나 다크 고모노 파테 고노 털가 탐치고 하라쇼 양 로타가 되기름 타니 진타가 되기름 진타가 karmala sopa takar gyo kchi ngani gila kan ta mo sena ta manga so na ka manga ni ta kge chi no pa na ru thei da ni ta mo re ta gi dem sang chem da ba ta da zo se ge to na ni o ta da chi mo ni se ko nu ta sang ma ge chi lo ma sang ma ge chi ta kai ke me ni ta rang ge sai kro ge chi ta na ma ha ge de se ge to na ni ni da chi jin den ge da ke chi ka ge chi to da ta de ba ni te ma to ta no se chi me ko
0: den ge ge den ge ngo ma da da chang gun da chu chem da gun da ge chem da ka chung da la so kwa da so su ngi tenara girgin namba ge ndi khap da ek yo ge dyan chena ge chu da wor ge ge dalam so so na ran ding tan da na ge ge khap da ra da manga ek yo ge da ge chi kom che nan da shor zi nan da ge na ni manga ge khap da ek yo ge di jang ge chu girgin kona song no te jin ta chim da la lan song jina ge ge top cha chi go no khap te na ga ge chi ge ka sa ge ge kom che ge ge da zo manga de ko no se ko no tan da zung ni thala ge ge da chim da ga jam ba ge tar tar ek me rang ge chu rang ge te ko no te ta ta wor ge chi ge kom che nan di shor ni chu chim da jam ba ge chi kha kha me no da mo ma ra na so so ngi thala ge chi chim da ga ga na ge sha yi ge da lim phong ran de ge chi ge da ngo ja da zo yi da ta ngi ding yi ten de to na ra te ko na ti chang ge da rang rang zo chang yi na

0: 이게 탈라지게 지금 냠적으로 돈능에 준다 하정 것과 첨부로 땅잉에 이런 다 꾸나 샤고 대신에 기세 이땡잉이 제고니 또 뭐지나 다소 중글라 가이난다 갑다소 수글라 가이난다 샤이뜨가 근처 먹지글라 가이난다 다소다 잔리 챘다 퍼파리 탐나 다다 샤이데 하찬다 마르토그초 너무 그거 이런 다 꾸네 망아 샤고 대신에 다 샤이데랑 그 쇼르지 망아 사우지 데나 리폰노파 Timboyoni, the more the younger, the Zungi Talas getting Yam Jura, or Nungajo Hajanga, Timbori, the engineer, the Tangle and Sindina, Machi Consang Captain de Chitonang and Yam Juri goes under Jay, that I'm getting Chefshuna, which Chamdanambag and Yam Jura Tornang goes among Puri, Capta connotation, the Chamdanambas of Dingi Talandang Javi, Rangang Shaiti, Hatsana, Yang Yena, and Dingi Tandis getting Yam Jura Tornang, the age on the Girgin Capta Mango, Quadin Chigantina, and Jigata. Girgin and Sonjina, the Yintang Chulins in the Yapchuta, the Kreki, or the Yingatang and Sonjinarium, Nasug and Yamadeta, targeting young the Mukurga, Silicon Bittis in the Vishali Lens in the Nonicabari Nondala, Yantapani Quadin Chishin.
1: Oh, Machung
0: Yagin, Nick of Demo.
1: Yademo.
2: Keep ying na, Sunga, that's a kill you.
3: Sunga, that's a hori, galangla chav you.
2: Hori, galangna, keep ye, dam lari you.
3: Keep ye, dam ji, mati, lam, dunna yul.
4: Hosu, keep ye, shalang.

0: 그치 년 요 삼반매 삼성 그치 호자 도왔던 게 되게 나다 그치 영 단도에서 지우고 당 그치 호자 디나다 나 이게 장창을 말다 이거 교회가 공안 직선 근 라프라터스가 되게 나다 시티나 단도니 또 뭐지요 아 괜히 그 뒤뜸들어 마치 물이 던질 거 리카는 거 리카 소지
1: 그리리리 다티 한천이 나머지 던졌던 데 와요 누구 군대니 나요 뭐뭐 좀 거지 안 받던 들나 아무리 쓸 거 있지나 자취 전 치즈고
0: 그다 아무스에서 누구 혹시 아마로 사건데 이제 중자 주까지 Зунжунангта чиргэ гүтүн динжина аранг сакк гүтүндэ аранг сакк момонтом кэнг гүзэдэр гүдэрм таң ачэнди малу кэк гэнгэм гүзэдэна гэнгэм сухынын ямын дөнгө гэнгэм гүзэнэ ачхо не дөнгө гэнгэм гүзэнэ ачхо тэ ругута нэси тэн дөнгө момонтом кэнд дэнжэ гүнэш тисхэн ангана нэси да рдгэн мэнтэн кэнда ти хэнчэк чазатгна дэрк аранг лугдэ тэнэ сэнгат тэ 진행관의 바탕도는 니징가 도문이 등으로가 그래서 나 센자니 되는 것도 무슨 뭐냐 다 처마 속성 같이 털모한 좀 큰 것도 교신데 셀리다 너희 좀 보내
1: 오 이제 아 저게 너희 총선 지나 총진은 놀라나 콜라지나 신금 참가 뉴욕에 머래라지 근데 전대 인진다 산이 가히나다 댓글 때나 진금 코나던데 와 오는 건 너무 긴이나 지금 참건데 욕어 뭐 아다 말로 사클다 와 손진아 다른 론치면 참건데 이나 먹스겐 크로노 이나다 진금 던데 와 오노 그리고 손치라 아노 빠 부소노 던데 와 오노 그 조던 진이다나 자마이나 다른 론치면 참건데 속고 뭐
0: 에리 다 진관의 바지도 뭐 교통으로 타면 뭐 참건데 니 세코나 단지 교통들까 아주 코노가 가 나친데 교회스람 마즈 지요 교회다 마즈 데타이 다던 통치 니 교회다 녀나 파다타이 도모 녀천의 진노다 치 토이 마참 컹가 사가다다
1: 오리
0: 제한치가 교회자 니오노 오치 동양 연천 컹가라 대한 그 참새 빠지고 도모 인산도 지는 오치 교회자 니 저저다 대한치가 오치 이런 거 대시발가 청주적인 요치가라 다 개니거다 니 교회들까 모트엘이 담망 소아 디소아 간에도 마송교 디속근데히 진토동교도와 마치 흑체 모든 거들 다들 마치 말로 크스인지나 말로 크청강이란다 마치 청강을 제치들
1: 아래에 대해서 어쨌든 게나 마먼트 청강이나 그렇게 조동즈 터조고노 걸음투니 자마인이나 지금 태동이 대고 그모
0: 아래
1: 나초 원대 사건다고 존재나 마먼트 청강이나 참라 소위 대내이나 참도 조고노가 남바디 태동이 고노고 디 걸음 담체인데 이제 지금 처음하게 있는 지금 다주 너무 그래서 공수단으로 그래서 시행가 뭐
0: 아니
1: 실던 게 나 자연 거 정권 지마셔서 막에 이제 잡아서 호리나다 대통시 총노들까 이제 대통이 대고 그 뒤걸음 초대 나 다야 영 마마 죽고 도중에 나 도중에 저 마마 욕 이게 나야 아초가 자치 마마 죽을까 손지나 아 참건 거 참라 죽이다 오는 거 아 때네 나 참도 죽고 놓고 걸음 담지 보이나 지금 대통이 고는데 다 죽고 검수 너무 드라마이크 뭐
0: 에리
1: 근데 나다 죽고 그렇죠 참라 죽고 다타오 인지나 아 다이 응이니 인지나 다디와 강니 사차강니 터졌구나 대도 동에 대도 크리데 동에 대용문이라 망가다게 인지나 산인데니 어서라 마즈리오카 테랑카글이 누구 담모게 틈게리 칼리냔지 마리아스고 누구 디가 버스다 사무즈즈리오카 모 에리 디 한천이다 추추가 틈라 죽고노 근데 대동이 이고노 고름데나 추추하는 거지가 돔치지 처머리 지금 다노 지금 론데 추나지 제만 주가요카
0: 아리 태통 거는 이제나 같이 참큰이나 죽고 당같이 공원 참큰 거 아리와더라 같이 태통의 균데 진된 젠데 태통 매 맞다 맞세자 그때 태통 매지나 손이다 응가 같이 고치기 죽생일이 이게 지 대단하다 같이 태통 많이나 죽고 뭐
1: 때문에다 쓰고 참라다
0: 맞세이다다 다 맞치르긴 지나 디너마 속은 인디아고 카난지 대한체가 아작가 대인즈가 타 노카난지 도모니 쓰오나다 같이 태통 있고 뭐 대한체가 교자로 태통 있고 타나 같이 년토로 교전돼 있나라 대통이고 다른 거 또 봐서니 대통령이 그 또 머리가 뜬다나 대통령이 뜬다나 이제 한번도 세우거나지 다 큰이 캠페인을 뽑거나지 또 뭐요나 그제 여자나다 같이 대통령이니까 대한지 그 여자도 맞으나 같이 이남나 대통령이구나 다 기타 지나치노 산이 망속고 또 다주고 또 뭐지고 그거 또다 이제 같이 하세 당마 다 다시 좀 그 장사도 계획 세주다 다 산사 년차 갑르다 주니 시트마스 콘테스트나 뜻이 그거스 콘 또 뭐 같이 했다 세고 뭐 또다 같이 같이 지금 같이 저거 니와르다 산이 망속고 다 뭔데 희치다 그 다 같이 이 같이 대통령군데 바티 됐다 다 지금 지나다 다 샘증거다 세주고저 타오는 거 이거 다티 한치 끝이 고름난 거다 다른 거 참을 건데 히트 самоз чыкты кунуту та ян чамлык

0: 야, 조금 대모.
1: 새로 다시 대모이나.
0: 뭐 대모 대모.
1: 동고
0: 럭시 도만 속어 뭐지? 어, 도만 속어 희생 따우 가관더 세네 뭐지인 거.
1: 오, 야야, 뭔가 또다 초다 새로 도마 첫송과 그쪽 리콩 소소고 곤든바 이모 여기든 남바 이디 년속바 남바 동아야 남바 남바 남바 용조가 그 뒤친 거 나 그 뒤친 거 니몬데 생콩 대통 용이 만다나 죽었는 거 소화가 싶어서 조치했더니 만다죠
0: 어디에 놈 애한테니
1: 어제 다 때문에 다 년크 용아야 죽었네 응 오, 네 도라고 방치고 다시 남질러 그 선도부터 저 영어 럭키 듣겠네요.
0: 네.
1: 뭐 지금 뭔가 낙차가 전무 여거 뭐 어느 영이나 어떻게 먹던가.
0: 낙차가.
1: 어네 전무 여거.
0: 낙차가 전무 여거 생각 좀 해.
1: 예예 나그 누구 뭐 관찰 너무 인색한다.
0: 전무 여거 낙차가 말고.
1: 되나?
0: 무슨 소도 그래.
1: 오오오 소도.
0: 그래 소도 그래.
1: 오오오 나 저기 먹던가.
0: 나 뭐
1: 나 너무 관찰 누구 뭐 인도 제 고기야.
0: 그래 응.
1: 원래 레양 저기 먹던가.
0: 야 야 대모.
1: 야 대모.

0: 야 저거 데모
1: 어 그것도 봐 데모
0: 아 데모
1: 린치 지미 나가 올라 상포 검말을 때 코트기나 와가
0: 알라와 상포 걸어 찍다 양땅 짜르다 코트기는 거 다시 일러 잠바 초메카 저거
1: 아 디터다 디터는 저 리아 지나 그니 영 찍만 다 저거 삼는고
0: 다 올해죠 더비라 탄트가 정포란도 뭐 코르즈브니 메크 뭐 되게 잠방 속사로라 망들이 타오르 알라 사로 이코로르
1: 사로에 착각치고 뜻으로 같은 거라 말리 그걸런데 제가 깨는 메크 제가 되게 제가 님 말씀 그다 개천 자기는 올해 아니 참고
0: 알라 그추 도스크 돈디 망든 잔들 갑선 바글 숨마지고 늘 들까 고브기 요 말이야 시글 이코르
1: 동원은 와서 제가 깨매가 그니 제가 깨친데 제가 말이 그니 제가 작을에서 저 블랑지고 가.
0: 다들 저런 거 산스긴 들봐. 야 다고다 지마치 얻어 살아는데 돈은 살아 때라지 고고.
1: 야 그니 그니 망을 코트기 나와지어리 그니.
0: 강가.
1: 장부.
0: 다 장부 망을 시고 있다. 새로 새끼 원 강수인들 뭐.
1: 오리리리.
0: Tati Kabjimilis na Kodgila, Jima Chin, Jila Karangian, Chisara Kurzu Riva Shota.
1: Yadimo Nagani, Tumchin, Dinanga, Kaja Mali, Kashak, the Kodiginamaga.
0: Kodiginavan, the Taranga, the Tigizon, the Santan Sanu, Jitra Kodgin, the Mo.
1: Yatigatim.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수년 큰 것도 나라 점으로 수종이 하나 가버 경우에 다 걸러라트 리와샤 꾸리라 지금 사라 꾸르 지금 땅 많이 오는 것도 뭐 하거지니 그 리와샤 꾸고 그 그냥 형이 다 통과 걸음이라 지금 반찬아 지금 것도 삼스지리 것도 스코지라 언데 리와도 노트나 나바소 그리스는 아시코노 것도 버리게 되는 무슨 조조 과든지 야 저거 데모
1: 데모
0: Я думаю,

야 조금 한 바테나 꾸니 나치 데랑게 레슨드 젤레달리 레슨드게 치트고민 참리르기 르마도만 소글랑비 히친타우 카관데스고노가 몽르냐몬디 냠고로뇽즈르테나 슈니 코브드그노가 참리르기 르마디기 다양글랑비 파이케르실레스니 지냐무즈긴 베거진데요 소소른 참리르기 스크라미나 갑지밀리스나리와 샹킨체 두부요나 감디티 소통 코르프 담젠시니 리스몽데 브라갑스스 나초 리슨 타통 칸간데티 카프랑 앙탕 특급된 직특스미 교수님들 나가 등 특급된 직특스미 교수님들 특근데냐인

0: 야타나 와르쿰디 영리슨 다 똥쿵디 냥크 똑부즈거 카브르동 고가 제 똑본더 그 카브르닐렌즈일 야픈다디모
1: 오데모데모
0: 네 아주 되는 거 리슨디는 아시기다리슨이 꼽드그노 그 얼마디기 다양그 파이치세와스 그노 량더 스가크르지 영나리와스그샤티요
1: 오야 대충 건전바다 체미 로마당 페랑 로마라 소파 탄젤라 로스티스크네엔
0: 아리
1: 린선의 집에 나한테 알론이 된 잔천 초 전부 뛰던 알아
0: 잔천 초 실릉으로
1: 알마 찾긴 다 알마
0: 야 자금 메트 속고는 잔천 초 돈은 틀린 떨어지
1: 알레 때리 때리
0: 야 그 집에 있으나 코트가 되고
1: 야 되면

야 체체케 다 통나 롱라리 링고 야 지금 통어쩡거르고 롱라리 링고 영이 죽은 나자 따정고 롱라리 링고 야 따스픈등어 안주고 롱라리 링고 양이 초랑아 따르픈등어 롱라리 링고 야 지금 저거는

0: 야타 친동 근조 나도 근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야 친동 그 에스팅 이반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오스토 에스팅 라만드 나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한다 치관지르 탄지르 니가요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오치마니 이거트거는 무슨요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오친다니 만드는끈니도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야글라카간조 나카간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오시가신 오시가랭고 톰친자야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너울 아와 아킨드나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한다 야 캬샤파 녀가 하는 것은 이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아직랜드니 마드니깡니니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1: 아 저가 송그 야리 리야 돌아게 송하 체사 아 저가 송그 치유리야 치요나 하땅 어뜨 저가 송그

0: 야지.
1: 라라메노르즈기니야 헤르탄도 초라니가 굴라라메노르즈기니야 오타르타체시카르타 우잉굴라라메노르즈기니야 오치기치가 타르티예체리 굴라라메노르즈기니야 어예땅나그니기니 키제리 굴라라메노르즈기니야 키손 나그노체 메나키 굴라라메노 알즈기니야디 헨능글바 초라니가 굴라라메노 알즈기니야 오터데와치카글라인 굴라라메노 알즈기니야 오치기치가 히르티예체리 굴라라메노 알즈기니야 헤땅나츠기니 키제리 굴라라메노 알즈기니야 키송나그노쯔메 느히 굴라라메노 알즈기니야디

고디 엉아그는 친코거도 담니 함지고 고 아양데 고 아양라무니르즈그레 고디 엉아캉치가 카르겐다 흥롱치가든메 고 아양데 고 아양라무니르즈그레 고디 엉아치근느가 노르기 동니 흐즈요 고 아양데 고 아양라무니르즈그레 고디 나과우 탑소 자룽 찍든메 구 아양데 구 아양라 몽일스그네 구디 응아샤파사니 착각히즈기요 구 아양데 구 아양라 몽일스그네 구디 응아초글라와 쳇게도 티그룽 찍든메 구 아양데 구 아양라 몽일스그네 구디

바할라 몰랭구 치츠마더스 통아 아캬니도 쿠동라지 아야 쿠농기라 타야리그든 올쿠랑 하즈데 쇼리고 쿠농기라 타야리그든 응가

야 다든 담지 형님이 나 총무지 저서 대나 대른 그 나 총시비가 슬 타통 린스잉 동침다 닌지고 린스인데 그 좀직 바등 돈슨바 노르서등 좀증간 크와 사자자시 스타클와 담진 초등 제집다클와 손음은 친등 아강적 새로운 이인 통 지미 린스는 아초 양치를 차용 다 대모시

로레 영화 그랬던 집에 된다는 그 재빠른 자고 배가 이제나 대승 그 재빠른 자고 뭐 좀 그 전원 때린지나 되게다 정덕 그 좀 그 그 가연으로 되는 마이야 다 카프레 카프레노니 라스 개체노니라 메니 되게다니다 그 고바멜라 땅 주자용 좀 뭐 주자용이다 그 시코노 치자르즈나다 지금이 주 정강나 정강나 손나 클그나다 로레즈 그랬던데 메크 아주가 된흥 쇼 메크지 되게 미추자 용스 대단히 지 그 니츠인데 질롱이 누지 그 총드라니가 가다이 누가 가다 그 넌토 난루 정말 그 지그 달랑 군은 달랑이 아니야랑 군은 아니야랑 대단히 정말 대단히 그 지그 다 그 혼트 녀메 송초 그 정훈디 대진이다 그 너가 다 그 정훈디 체리 송대더니 정큰 나득 정큰 그라 그 지그 정훈도 군디 지그 킬라노 뭐 대단하다 그 정훈디 능터 대더니 从这个开，啊，就是我今天讲过，那个特写是也是成功。

0: 이 콘서트 때는 용콩게 돼 있더니 랑그 한이에나 주고 반다에나 주고 제가 그 조이 됐더니 다른 그 공학은 영스크로구나 랑코 영스크로구나 치즈이나 그런 그 뜻이 그 조이 됐더니 그런 그 한이에나 주고 로코에나 주고 뒤소에 그런 그 자도 리나 주고 되나 주지 버그지 그런 그 뒤소 존촌이 동스비 고무다가니 시 존촌 동스가 동물이 단 당신들 그 준든 일을 지운다 활동인데 다그 뭐라 사근 구근 주고 제가 체크 공화즈 니트나라다 냥나누 처코마타타 다코 리마 마숭나 그 사근 뜨게 시절 주는데 다 지금 조기라 지금 뜨지다 그거 내가 조지 구지 되게 언제야 다 지금 질문인데 돈이 그거 내가 조이 순나누지 그거 죽이니 그선가 아파르무 아빠 인지는 아빠 용이 됐더니 그 친구는 내가 조이 이간이 담아게 리 됐더니 내가 조이 낭투네 인지나라다 그 공항용 거르준디 젬발아까트 메누 담아 남아서 지금 정근낭 때 됐더니 그거 ngachugu yigi nama ngachugu shitsiq qide tani kagande di da tani ngachugu zhongkhondi dine dine tanda zhignira kre song shugari ngachugu kaapagin zhine ngachugu zhongkhondi cheri song de tani da kumaga nyang kor jura da tiga chugu wana kama song yi chigi khtama yi kundi tsama da ka song li yi ta yi ta donda tsama tamo tsamu kiwa song siya tatu musir
1: ཁྱི ཕྱད མམ གསར གསར གསར གསར ཁྱི གསར གསར གསར གསར གསར གསར གསར གསར
2: ᱛᱟᱛᱮ ᱠᱚᱱᱤ ᱡᱚᱡᱟ ᱛᱟᱸᱡᱟᱜ ᱛᱟᱱᱤ ᱛᱟ ᱡᱚᱝᱦᱟᱝ ᱥᱮ ᱡᱚᱱᱫᱟ ᱜᱚ ᱪᱟᱱᱤ ᱛᱟ ᱪᱟᱪᱤ ᱞᱟ ᱥᱚᱠᱟ ᱛᱤᱱᱤ ᱦᱟᱱᱪᱤᱱᱤ ᱡᱚᱝᱦᱟᱝ ᱥᱮ ᱠᱚᱱᱫᱮ ᱪᱷᱢᱠᱟᱱᱮ ᱪᱷᱢᱩᱡ ᱠᱷᱤᱞ ᱞᱮᱱᱤᱱᱟ ᱪᱷᱢᱠᱚ ᱠᱚᱱᱤ ᱪᱷᱢᱩᱡ ᱥᱱᱤ ᱭᱚᱱᱤᱱᱟ ᱫᱤ ᱠᱚᱱᱤ ᱡᱟᱪᱤ ᱥᱟᱢᱠᱟᱱᱟ ᱵᱟᱠᱷᱟᱵᱫᱟ ᱮᱛᱟᱢᱚ ᱛᱟᱛᱟᱝ ᱜᱟ ᱪᱟᱴᱷᱢ ᱞᱚᱱᱡᱤᱱ ᱟᱱ ᱨᱤᱡᱤᱥ ᱜᱚᱱᱚ ᱛᱟ ᱠᱚᱱᱟ ᱯᱷᱮᱠᱚ ᱠᱚ ᱦᱚᱱᱥᱛᱤᱜ ᱧᱮᱢᱞ ᱥᱚᱱᱥᱴᱚᱝ ᱜᱚ ᱡᱚᱝᱦᱟᱝ ᱥᱤ ᱛᱟᱱᱤ ᱛᱟ ᱱᱤᱜᱪᱩᱜ ᱜᱚ ᱡᱚᱝᱦᱟᱝ ᱥᱤ ᱛᱟᱱᱚ ᱠᱷᱤᱱᱡᱤᱝ ᱜᱚ ᱡᱚᱝᱦᱟᱝ ᱥᱤ ᱫᱚᱢᱚᱡ ᱠᱚ ᱛᱟ ᱱᱟᱱᱤ ᱨᱮᱱᱟᱱ ᱫᱚ ᱠᱚᱱᱟ ᱠᱟᱨᱮᱡᱱᱟ ᱛᱟ ᱠᱟᱱ ᱛᱟᱨᱪᱟᱝ ᱡᱚᱝᱦᱟᱝ ᱠᱟᱱᱮᱱᱟᱨᱟ ᱚ ᱛᱟᱱ ᱫᱚ ᱱᱜ ngzhbchut ke zhongang yin go yang nan de ng khinzeng ge zhongang yin zi de mo ge ji ta kong na te ren ge jiao zhen nong na xie kong lu jia chi jia ni jing ge ga bu zi ce din di kha ra ta ku kong de wo qiu shen ni zi ga cha zi xia tang na ma tu o ta yi ge ding na ta ne ji de den he ni ni mer na den he ni ni ga cha ge ga zha han yin de mo zhang me ke mo me na ta shi le chung wo la ki ma na ta ni ge ni ge wara han de mo ge ji zuo zhi shong na de de ta ta zhong hong yi se ko na ta ngab chu ke zhong hong jin nan da ge ta hen zeng ke zhong hong jin nan da ge zhong hong de yin yang na ngab chu ke zhong hong ban de yin zhong hong kang jin na yong yi de ni zhuo de zhi ji wo na de
0: yo na yo de ngab chu ke zhong hong de chun jin na ke ge ngab chu yi ken ba ra ngab chu ge yi sa ge ni ni ge ri na ge ngab chu ge zhong hong ka de tun de ta ni ta ke ni wer ge ngab chu ge 능동단데 주고 능동인지나 또 주다가 신노군데지나 공화가 영국국이 대변 그나서 때마에 국이 그 다 인지나 그 능동 어쩌고 능동에 때 지긴지나 그 주고다가 공화가 영국 아니 인지나 그나서 됐다는 때만데나 좋아지 그 지글 약간 즉스네니 드레이더니 그다음 그 주고 그 진노 어쩌고 이건데 때다던 그 주정 공부 이건데 레군들이야. 일단 딱 그런데 최소한 그 공학이 냐고나 주고 정말 딱 그 어쩌와 그 체이 되더니 대 정말 전화 좀 해. 너무 그래.
2: 디나 침성 라라즈 너무 레모. 아니 마적 그 응원 그 지르지 너무 그거 뭐. 아니 지르지 그 지르지 너무 그거. 아니 다 캡티타 용이 혼조그나 다 아니 마적 그 거나 아 랑코른 듯한 영나 아 총컹더 디안신이 구르모 처음 앞치 담바 너도군도 아니 마디 응원거 다 지르디인 너지들이 용이 다쇼 점점 컹디나 용이 종이 땅에 디 촌이다 아니 르노고 촌이 다 코니가 탐문거 지르지 너인 너인 다 코와니요 영나 총컹니요 다 영나 실 너무지요 키 너무지요 고르무 응카나나 고르무 너무지거들이 영한테 종한산 존들이
0: 존들이 때 인진나 그 주라 가슴들은 너무 그 조진 너무 특이와 디타 자선이 없고 뭐 자선이 이제나 매도 후디 아니야 마트도 왕이나 그 하마그케 공화증이 없고 뭐 공화증 니더니 뜨다 엔진아 칸 순진했다 아니야 마트도 왕은 그 지지르라 그런 게 지지르 뭐 된다나 그 아니야 마트도 왕은 나 용데 땅 춘데 그 넣고 그 들까 지대다니 그 정건도 근데 리던 리던다 치즈긴다 지금니 그냥 깨띠 돌주운 거 손나라 다그 공화도 그 그르그 그런 거 지지문이 다그 다그
2: 마드군 거 지지야
0: 마드군 원은 거 지지 다 그게 다그 집안에 때 드라정메 그모 다지니 그냥 정거다 지금 최석이 군나라 다그
2: 이런 것도 소질을 적적적으로 말.

0: 这个送个俄罗斯呀，俄罗斯吃这个那，这个送个俄罗斯哟呀，俄罗斯不很高兴，这个送个这个哟呀，几千个都是同的，这个送个两个哟呀的，啊。
1: 하야타 친동근 조나동근 요구라 라메로 알라즈기네야 야 친동근 고야스탕 이비반 요구라 라메로 알라즈기네야 오스토 고야스탕 라만드나 요구라 라메로 알라즈기네야 한다 치관지르 탄지르 니가 요구라 라메로 알라즈기네야 오치마니 이거트거는 무슨 요구라 라메로 알라즈기네야 오친더니 만드는 강니 누구라 라메로 알라즈기네야 야글라카간 요나카간 요구라 라메로 알라즈기네야 오시가신 오시가랭고 톰친자야 요구라 라메로 알라즈기네야 너울 아와 아킨드나 요구라 라메로 알라즈기네야 한다 야 캬샤빠 니가 하는 것은 이구라 라메로 알라즈기네야 아직 런던이 마든 강니 니구라 라메로 알라즈기네야
0: 아 저가 송그 야리 리야 돌아게 송한 체사 아 저가 송그 치유리야 치요나 하땅 어떠 저가 송

호친 하고 동라 바하라 몰랭구 샤솔라 파브드니 메크라구 동라 바하라 몰랭구 와라 차브길 삼나 암 파브쿠 고르동라 바하라 몰랭구 합동노 니와 아메네 고르동라

아샤그라구 동라 바하라 몰랭구 추케 쿵아멜라 아치키콩구 동라 바하라 몰랭구 나낭 촘친자니 코티나구 동라 바하라 몰랭구 칭아글라와슬레 아쇼즈글랭구 동라

0: 아망 춘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 데모 아망제 로탄 아르바리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 조바 톰친들인 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쪽부나바 다타 체체 현세 능선반데네 총은 영적 년친 큰 오글 알론친지 아난좀 근데 젠제 르츠 렌첸 톰친다라글 렌첸켄 총미 멘테데 나초 렌첸들라 센시 능버 르가스시 공리 총미 글흐 등 아멍르즈가 로뇽 이네리 디나 참더니 알마 양무 로마라 Karnsu chil suche langfi. Argati yiman dhe yir sirgunuga zeri khiyang cangmian nyelam te kodgishio bi cangmi tgar gavi ngangni sanshi nangvar rga cishi.

0: 레이스링그 상관한지 되는 그 렌츠디나 고르 자는 거랑 달라서 관행이 공이 참조 시 80% 낙지 공상 그 감데 다소 좀 남바 그 돈은 이거 사간다리 요니나 다중이 타닐랑 저도 고르 자요 디나 때랑 그 단시 근종에 남아서 우리랑 좀 글쎄 고좀에 힐 좀 달 자들 그냥 차창소 총그 근초 근그 주전 그게는 멈세라인 나 대랑 그게는 멈세라지란다 그 주다 대랑 뉴스마다 등이 다처 다르나와 그 지식진다 뉴스마다 등이 주어 낙치 그 낙수디 천디 달로 자이 난자 리니소 소나요 노그 도보남 반디 나다 니마르가도 못 그 낙수가는 안 되시네요까 디앵글로 쪽남 반선지나라 그 주 다능하게 님한테 추 뒤질 담드니다 등이 저런 그 파일라 송이 공성 그 다님한테 초한데 집부드로 주라 디안신이다 그 당 아치 그 낙주 뒤천데 되나 낙주 낙주 뒤천이나 저런 셔라 정말 송이랑 그 파마 등 한이는 더 좋은지나 지금 능력가 그 쇼군더니 그 지그람다리 탑까지 더 좋은 선지나라 하정 그 같이 해버리 디나 되는 그 렌슨 디는 아 낙치 공성 그 갑톤데 로트나 바그직도 능이고사 간다 리오니안 도중이 단단히 이다지 공이 참조시 받쳐진 담아로 우리랑 좀 글쎄 고동 메키 종들 자들 그냥 자통 로총가 근처 근거 주는 길게는 뭐 세나다 다시 간로 연란드가 다로 총나 바그지 공성가 갑도 온달라도 능라 냠주고 고사 간다 리오니나 도중이 친 이타닉 지 잔다리 야 갑도 온데 전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준 마소르그랑 총클스테 코도메히 총들 자들 긴형 사상소 총거 근초 근거 주는 그건 범 세랑데 카프글라는 데바톡 신이지 그긴 카프들레나 되는 거 당시는 고츰 야긴 범 세랑 초데 모이나
1: 어 데모 돈지 바 데모
0: 네 데모 그긴 토머 그긴 그 다시 와란데 그 재성 그 토니 안 초린 선데 그 잔데 당는 이 응이서 되는 타통 그 끌음데 페위 야치냥 그 남바조 되는 글런선 디탄이 카다리 존데 모그 아 디츠티 고브긴 온달라냥 타파니 과친 치신인 뭐야
1: 맞죠
0: 아래 그긴 되는데 다 되는 이 정도 된 그죠 다 낙치 그 낙치 디친데 다 아니나 난도 모즈가 달로 차이난 자그슈 다 좀 쇼코 리콘소 소그는 안 되시니 달로 중남 방송 이나라 시라는 그 파이자라는 그 파마그 감대 송어그리 디나나도 되는 거 능진데 달 낙치 공성 그 갑톤 데로 중남 방송 전제지 돌는 이거 사간다리오니나 달 능진데 타우즈 고르기 잡요 디나 길기나 전진의 토머리 쇼다 낙치 그 디친데 야친양 큰 남바즈난 달로 중남 바조 모슈즈 아름 잠데나
1: 뭐야 та нахчиг секунды олени та нергнымыз яна нахчиг секунды та даван аут сева чиги да тама жисинда
0: нари
1: та чулуна димдин гта нахчиг биз зато те та лупрайна тама мажу те гуни тому гзе та онди кырг нахчиг дугу тониги та чизган даван аут сева чиган аут ер гуни но та тургайын зо тума киги чи машинара ут те ранги де рагнымыз яна та чигил жат чат кова зо те та амерка тусинда ди дак мангадык та дивзу андыр кийинжина та лика мангали гону та тирота кычогла чагмануф та лика дугунда чычылнын тыга пати чычы жүзүнү чөпкил тымовара ди гону тени та катылдына та дигла та мену ада тымогу чычы ка тота гыча чота чилси дали та дивзу ат хамагы чы яса дина чукка яна ярлан дина чукка та кын та чын та идали та кунчу лика ну мангады лини топча нону гыона та лика дали нэсуго гтапы зогиналика инженера танин цгачэцу джек рикан морду мартолина мог татмола тенсу косидали так чичи ясна можавну гнима тад кута так суу тад кута тенклиони тмод тадан оц секунда татчу нэчпа ливзова татр кет хамаг чигтхи ясжамну гнима тенклиони тмод таранжила чунаен чиг чобжилони зондали тан ах чичин секунда чигрочу сундаму ёк ина чигэ циркл уга дава чини вагна та нис та жас чичип кингтен клини дали та дава нава гчлу уга дава нава гче чигнэ дукунда та нэ чу чичин энз дали тан клиони тому гэ титени зонте та анди клори зин та дава нава се чигнэ дукунде та ди нэ чу пади на чук на ди зо ади на чук та атрка сама гчи маз чини не мати та та прикури тому дрия та чыргында янчу нэчу дина та лома лавшик янчу нэчу динчи дина нэчу ли гонина докури тому ро на тангра на тому дчу мар танда нэчу парки машо гони не ма яна кырге нэчу парка кырге нэчу к тичита дукута 모리 코트 이오노 니마타도 코테 타크초치 제텐드라 초코타모 니마드레인조
0: 야디디디 리디디 코타모 리디디 코렌치게르긴 코네게르긴 그초 다 테랑 니즈무다 땅이 아 주 낙직 능하게 디슬이나 공성게 디춘데 기억이 생각이죠 다 낙직 니만더가 지 단등 오트트 가르감 잠리 로트나 바그는 나 그게 낙직 디춘데도 고차드긴나 지금 더그 지 김선자오 지 제보히그메니 도모래요 나 탄티겐 기르 다 고니 주 낙직 디친데 오트트 가르감 잠지 인 디타나다 주 낙직 디친데 도군데 로리진 좀다든가 나와 세와치 나니 좀다든가 인나 나한테 모즈가 다 나한테 옥소 자인한테 리코인한테 소소 그 나한테 되게 오게 되게 그 주니는 나오 그 능달아 소트

0: 남반 손진아령 롭자 땅 같이 길긴 땅 같이랑 그 바이 땅이나 파마그 감된 주고 그때 땅은 그주 니는 아운디는데 다시 이쪽 된적 그랬난다 롭중 거 그랬난다 달라 속광이 타니 양 트에지 냠적으로 돌는 이거 상이 타니 달로 좀 남바도 증거 트리가 잠리 나지 다 되는 거 랑제랑 다우즈 거리 잠니 나나다 길긴 그주 당학지가 능하게 감디 다 샤이그 시출 된지그란 론드그 조섬도 다 샤이그 좀 나요노 파마란다리 파마란다 그치 돈능라 냠주고 이거 사간다리 원이나 너중이 테니 길긴 갑다리나
1: 어리다 어디 샤이그 시출 된 론드그 조섬도 그 손이 인이나 다 돈을 나와 될 거니 가르대요 달로 타이나 바근드기나 컨타 저 된지 그쇼노니 다는 좀 망아서 제 종업 들여오는 것도 저가 지나 다 저로 이 니토니엔가 론이 존테 다 공론 내용이 참고할 더니 다 그게 들음망아용 어때이 다리 지나다 증악성 특세인데 뭐가 증악성 특대인 적도 소세인데 뭐가 용어 다 공도 다 진행하여 지금도 공도 님제도 소자 님정한 님마 그가 소자 두 번이 서로 그리고 대가 마스터 그대인 적도 소도 다 나 인지나 가만가 영 잠크러리 그자 지마트도 고대 두 번부터 두 번이 가운데 영 가만가 그대인 적도 소도 동주 다섯 팀이나 가만선 쳤다 다 되는다 타고 낙측 내수티 친다 타고 영나 여기는 타고 다는 못이치나 아마 될 거는 타고지다 가만선 쳤다 그대인 적도 소도 군다 이나마다 어떤 거 그대인 적도 소도 군다 로마초 세고 세요 나타 아마 될 거는 가운데 영 다른 로터리 그도 주나 바투니 달리 다도 마트마 디인고리 더는 더 몸을 사주 뒤던데 자기가 씩 삼아 척도라도 한 거면 사주 다 자기가 그냥 죽고라지 삼아 척도신이데 전시 달인 자기가 국가라지 좀 씩고 그런데 더 먹으나 또 연 좀 씩 그때 좀 증거 삼아 사고를 사도는 삼아 척도라도 한 거면 사주 다 더 먹을 리스트 뇽뇽도
0: 디나 네리리리 그긴 관인 세고는 그긴 그쪽은 악진은 아가 갑도 안데인지나 다시 이거 세출 된지는 좀 듣고 좀 다시 관대 다 파마란다 조수이 되던 게 또는 이거 사망 보리 가대고 클럽버드 그 다는 그 같은데 공름이 난자 로타근 거 체험 바이 난자 다 조근지나 그거 다 훨씬 있잖아 그래서 지금 시작이 잔다니 샤이 쇼 된지가란 데음기 다던 다는 아티르카이 난자 안다 소소인지나 그게 된지 그슈나 뭔가 가대고 클럽버드 길긴 코나 샤군 그 된지 그 거든다니 지나 점지 된지라 니글라카니 자기 된지라 섬글라카니 다 유 소나 그긴 소아가 초니 메르다이난 자글로인난다 나 소소응이 타이크 덴지근데 그긴 타구나 제지직 난테니 카브다에케 오기디 안치나다 십줄리 인난자 나 소소응이 타나 제지직 덴지 거란다 다 파마조 그지긴 가나 렌주 소프라그나 요지사조 다 소프라그 고브지기나 그긴 소소그 타투기 다이던 그 덴지그란다 조 시근 간 그기원 디겐 그 소프라든 카치니 시라 파일라 소나 랑랑 그 파마란다 조 그다니 만다 초그나 제지직 냠주그라 돈능즈가 요과리죠 소프르드 그긴 타구나 샤코노 다는 아신 등들 응응기 정말 손나 소작은 하나 쇼지 그 거란데 그 거고 그 카퍼 그 거라고 그 거고 나 소소즈 인지나 그 지금 영 김내란데 야이나 막당아 샤이데 그 지금 돌는 이 냠주고 준다 하진 그 같이 한 보리 디한진은 더 그는데 지금 그 주 다는 아그 같은데라 양지 나수기 뒤츠 망거지 양소 종란데 그 뒤츠 그 지금 용용의 그 샤이 총아 뒤소고 지금 말이 하고 지금 뭐 이거라 이 나양티는 그 같고 지금 리샤이난다 다 소중고 고르는데 저라 김다란데 게르스게 지지 고르드가 요파리 고니 나모르티난 다중이 타니 다 능하게 갚고 리샤라 소중고 고르는데 중이 타니 안 기든 거 가다가 뇽뇽리나
1: 리다 동라 리샤 고르는데나 다처 그 니에트랑 저기 고르즈나 자급 그 다샤이 그 타브 사샤글라카니 라샤 나마츠니 라샤 망아요 스티니오나 리샤글라카니 제니 왔던 거는 로중고 속는이 지 다 디 제형 다 동안이 다 로종도 근데 리샤란다 시그 제니 왔던 거니 뜸없이론 디도나 데이터스니 다리타 길긴나 바이는 차니 그 템비고니 로마 등 템비고니 다 리샤 인참 뇽뇽 네라키니 다 뜸없고 디오는 디면슬 길긴 레레글리샤 고비노 데는 야라로 정화실 다니타 섭실 망아이 데이다리스라 테고니 뜸모니 뜨기점증가 다소만한 바가 인심글립샤도 그것도 디지털한데 쭉 당연히 디나나 인심세 코노도 다들 로타그 센 클리니달리 디샨도 모두다 디난데 거지 담도 모두다 뇽라메크 망라메크 디달리 디스스 망아이 디스노 온데 디지털한데 코노도요 지금 다시 그 다테랑 토노나 테랑타 와 그 들고 사르르 콜리샤터리 마티든다 난카니리타 거기 그 아저님 마티니요 도모글로 마라 요시케르 다비딤생가 그렇게 년제 저게 저게 있는다는데 쭉 아단 뇽뇽뇽뇽 티도나 좀 괜크라라 이런 체포즈 메니 응 고자도 것도 맞지죠라 이런 그렇게 한 돈이 립샤도 것도 도모진우 좀 생기다 지지따라데 인도 고글로 키 도모지 어떻게 돼 그 돈이 다 립샤도 본다라니 진도 왔던 엔트 진도 왔는데 본다 이런 식으로 저기 저기 하는 게 그게 보내는 나요 로마가나 다 망하다 그 식으로 하는 거 저는 로마 카크그나나 아다 그저나 같은 게 유나 로마 체우 가는데 다 아빠지 도모 없다 체우 요 가는데 도모나 대도 그 좀 가는데 아무거나 또나 자가득이 좀색 그 지금 생겨요. 로마라니크 키나마키나 로마라니크는 땡긴다죠. 뭐도 그렇지. 저 그래야지죠. 아무튼 디토니타 다근이 로브중고 그러나 다 그래 망아지요. 아다 타우르 저거 자인겐 그세 어떤 건데 디토나 지금 망아지고 왔다 지금 마르장는 그 좀 좀 망아요는 맞. 이나한테 나나 지금 정해 주고 놓다 보태 인게 난공도 보태 지금 달 붙다로 온진 게 가르군데 난공데 지금 사라사 좀도 예주 디토니타 다튼 서바그나는 지금은 이제 특가자리에 가는데 럭셔티에 가는데 지금 더머리 꼽기에요나 아따도 꼽다 니데진테는 지금 난공도 뜻인데 공도 담된다 로는 좀 아따시다 아따 리샤도 꼽다 무뇽뇽도 있는데 답절그 리샨다 텔고 사토에는 첨글리샤드네 집신 온다 아따 길기는키 또 텔고는 미라 저들이 딱모니 다치 체르샤고 그다 로마르카 유나다 오니카운데 양치 그 첨린도 꼽네는 저게 좁죠 나 그래서 나 냐투 대표 타고 다시 튼데 주타고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너무 많이 좋은데요. 좀더 칼칼한 선지나 도착을 기르긴 그저 눈이 시야를 좀 덮고 미 뒤로니 뒤로 따라서 그거 기르긴 다지고 나서 그거 칼칼거 안나가 신종 그니 막치고 된 살기지 칼칼거 난가 도착한 거니 그니마 된 접급지 너무 그거 그렇게 지금 한참 많아요. 그 뒤에 그 뒤로 따라 년대 년대 샤이대 그 회차 자가 저기 따급지 리샤 자가 저기 저거지 근데 뭐 이다 땅이 리샤티 용접이 준다 하여튼 그가 챔버리 그렇게 다 고나 셨고 더 버티고 주 다 소차라 겟긴존 손지나라 너거리와 듣던 오기 참아용 다 땅이 참리 그건다니 양 샤이 초츠게 지 참리 자가 저기 레거지 만다 뭐 이다 땅이 양 디쇼가라 저기 소종리 예크지나 세고노 대진 듣던 안 박은 더 소츠 저기 세마진 전주 다 하여튼 그가 챔버리 딘촌이 단디 주 다능아 갑도 콜리샤이 난잡 덴지가 난단도 소소긍이 타니 기긴 코니 갑다 이던다 다그 주 능안든 지그조기 다시라 소프트라는데 찍고 지난자 소프트라니 하라 셰라 키말린 거 지난자 너도 갑도군데 되게 지 참다가 그 양치 돌능이 거 사진 세거너 단다주 지 점지잔다 그 쇼인한자 셰인도 셰라 소프트 찍고 지사조 참다건데 지 갑다 소소 이거 는잔자 디한셰니 지 람고 덴지그란다 종간 크고는잔다 간다리오는 딩이타나 돌능이 거 사간다리오나 너중이 타니 기르긴 갑다리나
1: 리타 sai yuo zhong ma shou ge ti chen de gong de long da li da shi ra lu zhe ri wen yong guo ri na chuo ge na ta zan ji zan ji ge yuo zhong shi ra yong guo ri na chuo ta gong ji na kong ta jing chim de ge ya ji ma leng guo ri sa zo a da le pe de shi ra lu zhe yong guo de na lu dan ju guo ni ka de ta tu mo de zhi ge guo ge zhe na chim de ge a ta sai ge ko chi de guo de yang dang zhe guo ta zhe ge zhe guo de zhe na ta sai de lu ta song na nang ka zhe ge chi ge guo ta pe zhe na ao ta ke ge ka zhe yuo zhe shi ra chi ri wen de ta pe zhe guo ji na ke ge nya tu ge kan bo ta wo ta de mo ning guo kan bo ta wo de mo ta zhe chu ri se zhe de dan de mo chi ri wen de la zhe ge ta wa ke to na mai sai ge ra zhe li yang che teng yang ta ni ta sai ge ta me na zhe lu ta yong ju la ka ni zhe ge zu se ma ta ge ge na zhe lu to gu ka yang zhe ka yi ti da li ta zhe ge ta yong zhe sai ge lu ta yong ju ra yang na sai ge ta gu ge zhe ge ge se ma yong zhe to mo zhe na ta ta mo zhe pu zhe ing guo de ma ta zhe ge ge ma ka ta ma yo ne zhe ren ge zhe se wo na wo ta ge jim zhe ge sai ge ko chi ta ge ᱛᱚ ᱛᱚᱢᱟᱨ ᱟᱫᱟᱱ ᱱᱟᱝᱠᱟᱱ ᱡᱚᱜᱨᱤ ᱥᱟᱭᱛᱤ ᱥᱮᱫ ᱪᱤᱨᱜᱚ ᱜᱮᱭᱟᱱᱟ ᱛᱟᱛᱚᱱ ᱡᱚᱜᱨᱤ ᱥᱟᱛᱚ ᱪᱮᱢᱩᱫᱤ ᱱᱤᱭᱩᱜᱚ ᱜᱮ ᱛᱟᱱ ᱫᱚᱛᱵᱞᱟ ᱥᱚᱠᱟᱱ ᱫᱚᱨᱪᱤᱠᱚᱞᱟ ᱥᱚᱠᱟ ᱛᱟᱛᱨᱜᱟ ᱛᱮ ᱜᱚᱱᱨᱤ ᱚᱱᱟ ᱛᱚ ᱜᱩᱛᱟ ᱛᱚᱛᱠᱟᱫᱟᱱ ᱫᱮᱱ ᱫᱩᱭᱤᱱᱤ ᱛᱮ ᱪᱩᱛᱟ ᱛᱚ ᱜᱩᱛᱟᱱ ᱪᱮᱢᱫᱟᱜ ᱞᱚᱠᱟ ᱠᱤᱪᱷᱤ ᱛᱟᱛᱚᱱ ᱫᱚᱜ ᱪᱚᱝᱪᱚᱝ ᱨᱮ ᱪᱟᱨᱟᱭᱚᱱ ᱫᱚ ᱥᱟᱭᱤᱫ ᱜᱟ ᱪᱚᱱᱟ ᱫᱚᱜ ᱥᱤᱜᱟ ᱣᱟᱠ ᱛᱚᱱ ᱫᱚ ᱠᱨᱜᱮ ᱪᱚᱱᱟ ᱛᱤᱜᱤ ᱠᱟᱪᱷᱤᱱ ᱞᱮᱥᱤ ᱪᱤᱨᱤ
2: ᱱᱟᱨᱤ
1: ᱛᱟᱜᱤ ᱪᱩᱛᱟᱱᱤᱛᱟ ᱞᱚᱴᱟᱜ ᱫᱤᱜᱞᱢ ᱛᱟᱨᱟᱛᱟ ᱛᱤᱪᱩ ᱛᱟᱨᱟᱛᱟ ᱥᱮᱨᱟ ᱪᱤᱡᱩ ᱡᱤᱞᱟ ᱠᱟᱱᱮᱱ ᱛᱟ ᱛᱟᱣᱨ ᱞᱚᱴᱟ ᱠᱟᱱᱫ ᱜᱤᱱᱟᱨᱟ ᱠᱤ ᱛᱤᱪᱩ ᱛᱟᱨᱟᱭᱚᱱ ᱛᱟᱨᱟᱭᱚᱱᱤ ᱢᱟᱪᱞ ᱛᱟ ᱱᱮᱱ ᱛᱚ ᱯᱟᱭᱱᱟ ᱪᱚᱠᱚᱱ ᱨᱠᱟ ᱛᱟᱢᱪᱤ ᱠᱚᱭᱱᱟ ᱞᱚᱴᱟ ᱪᱚᱡᱩ ᱜᱩ ᱛᱤᱪᱩ ᱛᱟᱨᱟ ᱠᱤ ᱜᱚ ᱠᱟᱛᱚᱱᱤ ᱫᱟᱞᱤ ᱫᱮᱱ ᱡᱜᱨᱟ ᱛᱮ ᱥᱚᱱᱪᱩ ᱵᱮᱠᱚ ᱫᱤ ᱛᱟᱢᱚᱭᱱᱟ ᱛᱟᱜᱤᱫᱤᱢ ᱪᱮᱝᱜᱟ ᱞᱚᱴᱟ ᱥᱟᱢᱟ ᱛᱤᱪᱩ ᱛᱟᱨᱟ ᱪᱚᱠᱚᱱ ᱛᱮ ᱤᱫᱩᱱᱟ ᱭᱟᱱ ᱟᱪᱩ ᱪᱮᱢᱫᱤᱜ ᱞᱟᱞᱟ ᱛᱟ ᱡᱟᱪᱤ ᱱᱟᱱᱮ ᱛᱤᱪᱤ ᱱᱤ ᱛᱚᱢᱚ ᱜᱮᱱ ᱪᱤ ᱦᱟᱨᱩᱡ ᱜᱟᱨᱟᱝ ᱜᱮ ᱪᱤᱫᱜᱟᱱ ᱡᱩᱠᱚ ᱱᱟ ᱦᱟᱥᱤ ᱫᱜᱟ ᱪᱤᱫᱜᱟᱱ ᱡᱩᱠᱚ ᱱᱟ ᱛᱟᱵ ᱢᱟᱛᱟ ᱪᱮᱨ ᱥᱩᱱ ᱦᱟᱨᱟ ᱞᱚᱴᱟ ᱠᱚ ᱠᱟᱛᱷᱟ ᱵᱮ ᱦᱟᱱᱛᱟ ᱩᱪᱩ ᱠᱷᱟᱱᱫᱟ
2: ᱱᱟᱨᱤ
1: ᱢᱚᱜ ᱫᱚᱱ ᱫᱚ ᱠᱟᱨᱟ ᱛᱟᱜᱟ ᱪᱤᱜᱤᱱ ᱡᱚᱜ ᱥᱮᱪᱮᱱ
2: ᱫᱮᱱᱟ
1: ᱛᱟᱪᱟᱱ ᱜᱩᱛᱤᱭᱟᱱ ᱛᱟᱨᱟᱝ ᱜᱮ ᱪᱷᱟᱢᱚ ᱢᱚ ᱠᱷᱟᱢᱱᱟ ᱨᱟ ᱛᱟᱥᱚ ᱢᱟᱱ ᱫᱚ ᱠᱚᱱᱫᱚ ᱛᱤᱪᱩ ᱛᱟᱨᱟ ᱫᱚ ᱛᱟᱪᱤᱡᱩ ᱚᱛᱚᱢᱟᱭᱱᱟ ᱭᱟᱱ ᱛᱷᱟᱢᱟ ᱜᱮ ᱛᱤᱪᱩ ᱛᱟᱨᱟ ᱭᱚᱱ ᱜᱚᱱ ᱩᱡᱤᱢ ᱥᱮᱝᱜᱟ ᱛᱟᱪᱤᱱ ᱦᱟᱥᱤ ᱛᱚ ᱫᱚ ᱦᱟᱱᱛᱟ ᱦᱚᱸ ᱥᱚᱱᱟ ᱛᱟ ᱥᱟᱭᱤᱛ ᱭᱟᱱ ᱡᱚ ᱢᱟᱱ ᱡᱩ ᱵᱞᱟ ᱠᱟ ᱭᱟᱱ ᱱᱟ ᱠᱟᱱᱫ ᱜᱤᱱᱟ ᱨᱟ ᱪᱤᱜᱤᱱ ᱡᱤᱜᱨᱟ ᱱᱫᱟ ᱜᱮ ᱥᱚᱠ ᱠᱟᱱᱫ ᱜᱤᱱᱟ ᱭᱟᱱ ᱠᱟ ᱪᱤᱱᱤ ᱛᱚ ᱢᱚᱨᱮ ᱛᱟ ᱜᱤᱡᱤᱢ ᱥᱮᱝᱜᱟ ᱛᱤᱪᱩ ᱛᱟᱨᱟ ᱭᱚᱱ ᱡᱩ ᱛᱟᱪᱤ ᱚᱛᱚ ᱩᱡᱤ ᱚᱛᱚᱜ ᱛᱟ ᱭᱟᱱ ᱡᱚᱢᱟᱱ ᱡᱚ ᱠᱟᱱ ᱡᱩᱱᱟᱱ ᱫᱮᱱ ᱫᱮᱱ ᱛᱟ ᱫᱮᱱ ᱡᱚ ᱠᱟᱥᱚᱜ ᱱᱮ ᱫᱟ ᱥᱮ ᱡᱤᱱ ᱫᱤᱱ ᱜᱨᱟᱥᱟ ᱠᱚ ᱱᱮ ᱛᱟ ᱥᱟᱯᱚᱨᱛ ᱪᱩᱱ ᱫᱚᱥᱚ ᱥᱟᱭᱱᱟ ᱛᱟ ᱛᱤᱛᱟᱱ ᱫᱚ ᱢᱟᱝᱟ ᱠᱚᱨ ᱵᱚᱞ ᱛᱟ ᱪᱤ ᱚᱠᱟ ᱥᱚᱯᱛᱚ ᱱᱟᱱᱤ ᱚᱠᱟ ᱛᱟ ᱡᱟᱛ ᱩᱱᱤᱥ ᱢᱟᱫᱟᱞᱤ ᱪᱷᱚᱡᱟᱱ ᱚᱠᱟ ᱥᱟᱭᱤᱡ ᱜᱟᱪ ᱛᱤᱱ ᱱᱤᱜᱡ ᱜᱟᱨᱟ ᱢᱟᱭ ᱢᱚᱫᱮ ᱡᱤᱠ ᱭᱩᱣᱟ ᱥᱚᱱᱟ ᱛᱟ ᱭᱟᱱ ᱱᱟᱝ ᱜᱮᱱ ᱠᱟᱣᱡ ᱜᱟ ᱥᱟᱨᱟᱝ ᱩᱥᱟᱛᱩ ᱛᱟ ᱡᱟᱭ ᱜᱮ ᱠᱚᱢᱟ ᱪᱤᱜᱤᱡ ᱜᱚᱪᱟᱱᱟ ᱞᱚᱯᱟ ᱪᱤᱜᱤᱡ ᱜᱚᱪᱟᱱᱟ ᱛᱟᱱ ᱫᱚᱢᱚ ᱚᱠᱟ ᱛᱚᱱ ᱫᱤᱜᱤᱱ ᱡᱟᱜᱟ ᱪᱤᱜᱤ ᱛᱷᱟᱢ ᱥᱟᱢᱟᱝ ᱠᱟ ᱴᱮᱥᱤᱠ ᱛᱤᱜᱤ ᱡᱤᱢ ᱡᱤᱜ ᱪᱮᱢᱫᱤᱜ ᱱᱟᱱ ᱵᱟᱭᱱᱟ ᱛᱚᱥᱤᱜ ᱛᱚᱱ ᱫᱤᱜ ᱥᱚᱱᱥᱚᱱ ᱡᱤᱜᱤ ᱱᱟᱨᱟ ᱛᱤᱠᱥᱤᱜ ᱨᱟᱝᱜᱤ ᱥᱮᱢ ᱠᱨᱤᱱᱤ ᱛᱮᱥᱤᱜ ᱱᱟᱱᱛᱨᱤᱱᱤ ᱟᱣᱛᱟᱢᱟᱭᱱᱟ ᱛᱚᱱ ᱫᱤᱜ ᱥᱚᱱ ᱡᱤ ᱥᱟᱛᱩᱛᱟ ᱛᱟ ᱞᱚᱢᱟᱫ ᱜᱟ ᱪᱚᱱᱟ ᱭᱟᱱ ᱠᱟᱨᱜᱮ ᱥᱚ ᱡᱩᱝ ᱫᱟ ᱥᱚᱠᱣᱟ ᱛᱟᱢ ᱢᱟᱝᱟ ᱫᱤᱜ ᱡᱤᱜᱟ ᱞᱤᱜᱚᱱᱤ ᱛᱟ ᱯᱟᱪᱨ ᱫᱟ ᱛᱚᱱᱤ ᱥᱚᱢ ᱡᱤᱜᱟ ᱞᱤᱱᱟ ᱛᱟ ᱥᱤᱜ ᱛᱟ ᱚᱱᱚ ᱥᱤᱛᱮᱯ ᱠᱚᱱᱤ ᱛᱟ ᱦᱟᱱᱟ ᱩᱠᱤᱱ ᱡᱩᱜ ᱡᱤᱱᱟ ᱥᱚ ᱡᱩᱝ ᱨᱟ ᱛᱮ ᱥᱤᱜ ᱜᱟ ᱴᱚᱨᱱᱟ ᱭᱚᱱᱤ ᱛᱟ ᱥᱚ ᱡᱩᱝ ᱛᱮ ᱫᱮᱨ ᱥᱟᱨᱟ ᱥᱟᱱᱤ ᱟᱛᱢᱚ ᱤᱱᱟᱨᱟ ᱛᱟ ᱛᱢᱚ ᱡᱟᱛᱩ ᱥᱤᱱᱤ ᱡᱤᱜᱟ ᱞᱤᱱᱤ ᱛᱟ ᱛᱢᱚ ᱤᱱᱤ ᱥᱚᱱᱟ ᱛᱟ ᱛᱤᱫᱚ ᱛᱟ ᱠᱟᱨᱜᱮ ᱣᱟᱠ ᱥᱚ ᱡᱩᱝ ᱤᱱᱟ ᱢᱟᱱᱫᱩᱞ ᱛᱟ ᱥᱚᱵ ᱴᱚᱨ ᱠᱟ ᱡᱟᱢᱟ ᱪᱩᱱᱟ ᱥᱚ ᱡᱩᱝ ᱛᱮ ᱤᱱᱟ ᱢᱟᱫᱩ ᱛᱮᱨᱮ ᱨᱟ ᱵᱮᱛᱟ ᱠᱟᱨᱜᱮ ᱱᱚ ᱪᱷᱚ ᱥᱩᱞᱮ ᱪᱩ ᱜᱩ ᱥᱟᱢᱵᱟ ᱭᱚᱱᱤ ᱛᱟ ᱞᱚ ᱛᱟ ᱫᱮ ᱥᱮ ᱱᱟ ᱪᱮ ᱫᱤ ᱛᱢᱚ ᱜᱩ ᱛᱚ ᱱᱟᱜ ᱡᱚᱝ ᱥᱤᱱᱤ ᱩ ᱛᱚᱝ ᱠᱟᱛᱟ ᱫᱤᱱ ᱫᱤᱱ ᱫᱤᱱ ᱫᱚ ᱜᱩᱱᱫᱟ ᱛᱟ ᱥᱤᱜᱟ ᱣᱟᱠ ᱥᱚ ᱡᱩ ᱛᱟ ᱡᱤᱱ ᱫᱤᱝ ᱜᱟ ᱱᱟ ᱛᱟ ᱛᱟᱣᱨ ᱫᱟᱜᱞᱟ ᱠᱟᱨᱤᱝ ᱛᱟ ᱪᱤ ᱠᱚᱱ ᱨᱮ ᱥᱮᱛᱟ ᱛᱟ ᱡᱟ ᱠᱷᱤᱵᱤᱱ ᱨᱟ ᱫᱟᱜᱞᱟ ᱠᱟ ᱥᱤᱜ ᱛᱷᱚᱱ ᱪᱤᱱᱤ ᱱᱤ ᱫᱟᱞᱤ ᱛᱟ ᱛᱮ ᱨᱟᱱ ᱥᱚᱛᱟ ᱪᱚ ᱠᱚᱱ ᱤᱱᱤ ᱢᱟ ᱛᱟ ᱣᱟᱠ ᱱᱤᱭᱟᱹ ᱛᱚᱯᱟᱞᱟ ᱥᱚᱠᱚᱱ ᱫᱤ ᱛᱟᱜ ᱫᱟᱢᱡᱤᱱ ᱛᱚᱯᱟᱞᱟ ᱥᱚᱠᱚᱱ ᱫᱨ ᱠᱟ ᱛᱷᱟᱱ ᱪᱩᱠᱩ ᱭᱩᱝ ᱦᱤᱛᱤᱱᱤ ᱟᱛᱟ ᱪᱚᱢᱫᱟᱜᱨ ᱠᱟᱭᱱᱟ ᱨᱟ ᱛᱟ ᱫᱮᱱᱡᱨ ᱥᱟᱢᱩ ᱠᱷᱤᱱ ᱡᱤ ᱫᱤᱜ ᱥᱚ ᱥᱩᱛᱟᱝ ᱛᱤᱞᱟᱠᱟ ᱫᱮᱱᱡᱨ ᱥᱟᱢᱩ ᱫᱚ ᱨᱤᱢᱤᱠ ᱱᱟᱱᱮ ᱭᱟᱯᱥᱤᱱ ᱟᱛᱟ ᱱᱚᱢ ᱢᱟᱝᱟᱭ

0: 내가 저 다월 그게 달음 소소나는 니게 탄다나지게 지 갑다라다 망아역이요 근데 그 지금 검체인한다 쇼지인한다 근데 니 망아지 갑다역이요 그 뒤에 그 쇼그린 코나송고노 대신다 힘들라란 손이나 그게 톱자치고노 갑도 되는 아지게 지 가사그리 검체그린다 좀 망아데 코노세고노 탄다 좀이 탈라지게 지 힘들가 잠바게 따라 예금에 그런 그 초랑 그때 코노테 다 다월 지게 지 검체는 니 쇼니 저 힘들가 잠바게 지 가끔에는도 뭐 말은 너 소소 이 탈라지게 지 참다가 그러는 게 샤이그 다 림포란데 지지 당을 접 더조이다 땅이 딩이 텐데 돌나라 때 건너 뒤쟁 거 다 랑랑도 전진하는 딩이 탈라지게 지 냠적으로 돌는 게 좀더 하정 것과 챔보르 땅이 이런 다 건너 샤고 대신 이렇게 샤이 땅이 제고니 또 뭐지나 다 소중 글라카이난다 갑다소 수글라카이난다 샤이 뜨거 근처 먹지글라카이난다 더조다 잔리 챘다 퍼파리 탐나 다다 샤이 때 하찬다 또 마르토고 너무 그거 이런 다 건네 망아 샤고 대신 있다 샤이 이대랑 그 쇼르지 망아사우지 데나 리폰노파 템보요니 너머에 뒤엔 그 너중에 탈아지게 그냥 죽으라 또 능해 줘 하정가 템보리 디안진이 더 되는 글린 튼디는 아마치 공성 그 같은데 아 지금 또 능해 냠 죽이고 산더제이다 등 길긴 그 접속나 저 점등은 안 박이 냠 죽으라 또 능해 이거 삼만 보리 갑다에 고노 대진 더 아 다 점등은 안 봐서 근데 이 탈란당 야위 랑랑 그 샤이데 하차나 형년아 딩이 텐데 저 그냥 죽으라 또 능해 준다 길긴 갑다 망하고 과진식 길긴 디나 지금 더 기르기는 손진아 디긴등 출렌스인데 잡주다 크레키오나 디잉테랑간 손진아랑 나수그니 말이자 다기딩기양도 뭐 그거 실리콘 비티츠인데 왜 잘리렌스 디나니 카다리 논달라 냥타파니 과딘 시신이인
1: 어 맞죠
0: 야기니 네코 데모
1: 야 데모
0: 야 데모
2: Кейбгей нэгна хсунгав дэрцэй кэл ю.
3: Хсунгав дэрцэй ховри гэлэнгла чаб ю.
2: Ховри гэлэнгна кейбгей хтамлари ю.
3: Кейбгей хтамжи мэти ламтэн гэнэ ю.
4: Хосу кейбгей хсялэнг.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레르고나바 디다르타치나바가 산지나진바나이나 안총은 저르고냠친 칸 워클링 헨줄 테르니라 공호르 좀 땅가라 좀 멍멍 서준 거 서르 베이노 거 참지 공호르 땅미 상친 용거 대신 테리 라진 잔들 그 그와 그 고동 잔크 그 토민 잔들인
4: 슈닌 잔들라 싱크는 잔식 어떻게 저와 로와 동강 땅 키린로 라만 거르 로마리 토미 가스는로

거지. 아론다 따라 쪼리 송오리 아니간다 리트가 소문다 남트가 희나지. 아로엔다 리에성이 소선이 트노 희나리 앵올린다 요난다 모 희나지. 헬라 고야 야가도 양로로 머리야지 아론다 저거 초라서 어거니가 건다 리트가서 오면은다 남트가 이나지 아론다 리에성이 저 돈이 에트가 노이나 리에 올린다 요난다 뭐 이나지

거지. 아로 쳐언득건다군간아 따그고나엔 조거영녀다 티그고지. 아론다군언녀망 아송거신녀는 고치졸미근다 사미에 마르득야지. 아롱아루오다그스근고르나 마리고시가니밍이시르크르지가고지. 알랑아시르토나영아트로클란즈마야지. 고야야가루 영아로로 러리고지 오초

0: 코딩 척법 마간 체육 공실 독심 나와 피거 팅럽 수준 리리티 천재기 뉴주탄 카체더 미비 락제기 각도리아 흉륜격부탕 랑디 사르트기 피게 럼뷰토 교육 시대나유 콩키 레스버츠 닥뷰닝도 탈비단니 킬레 피게 추 베분 야준탄 리키 망잔 뷰괴베 구자나유 로양 코딩 척비 룽로 소코 코딩 징뉴 소제 투림 수준 우치 양포 윤키 지게 프루지 좁된 시수 아주 청진 채무탕 아지 토 소레 소진 차게 락젠 뉴 벨레 두니아 텀진 년부 체디 징뉴 튜엔기 규짐티 아르웨 수슈 덴부탕 아르웨 디라 용와 체토 아주 중국 코딩 기 각제 캡공기 피겔야 디교 알레 야부 톱지 베준 체규 인시 제도 Nyezu Bisan Tang Wan Tun Le Dun Bun Ni, Miman Gi Mi Bi Tang Gi Kup Gi Gung Zin Min Yi. Gi Kup Chin Bu Jik Che Ke Jin Lian Di Ni, Zhong Gui Ke Yin Gi Puk Dun Du Gu. Zhong Gui Chu Jie Ji Ri Chok Bun Ni Bie De Yang Wan Heng, Bi Dong Che Yu Gen Jip Gung Si, Bi Dong Nun Xiu Chu Guo Dun Chi Ge Yu Bie Chen Chung Gi Gung Zin Ye Lin Wei Yi. Chok Bei Kung Mi Tang Nyam Du Sa Du Gak Do Tang, Zin Nu Gung Zin Gi Le Dun Ding Se Bei Xin Yu. 叶林为一，俺就是苏军给给科普多清谈，开个给给科普多清作用给内部西部西措行，推出给民民国别开始轨道给三不谈，俺就别上他所谓别对你这个内部对别切帮，各自干业替代，日日新各多突破解切的，给科普前部直接开清体外忙完，电表俺是个延续角度。 俺这里的地面地基准，我这里的地面六七七下段。他说你中国空间党五年内，龙家滩居民俺可为落阴了，龙阿在中央别古厝洛阳人。记者林路听着不见，现在吃年温狗药啊，吃别猛些点多动物汤，可以用年修改别各自团餐书。俺这不同求忙不，新女积极汤别特满足，来你俩地面地基点别错话对不汤，俺这里的地面及其普通替代。
1: 极度点别团委所规划这个任务时，这个来五年别问题是，中国中央七七九级，到西北新区建立的七六路，南国南西南局这个南北七六东局铁，年底六中停二个八七月，中国中央去集结组织习近平给六中作业能够，北区空白塔，出塞头位底下了，解决了全国级别特区级拓展道路，南国南西南局这个来段也不着别，开启人心了，文件抗力起不谈。
2: 人群内是文员国团，开店就被女把休息了当天。密码盲锁给厕所团，就努力给大家了，送进电梯接轨些，年底能源。车东头当部，结合人群内是国际行政管理路段，央视全体，年底地铁三站那我团，来给最后段能源。中央七七九级路段南部给三站了，年底昂三那我们三，最多也能源。习近平给三站团最多三级，松懈给些能源。 空气让给给阿公阳性加起瓦糖，萨康牛津计划，南西军队忙活解月别，人群内在团拉瓦糖忙不团给月。当给苏金学别把做孙，当中央去南国南西南局这个来团体，迷茫给地图糖，结合给地下糖这个月别，团结行动今天，他们今天他用钱的，都是来给瓦东瓦糖，这个月给了九千八，马拉组织南北七路东瓦所一天，贵这忙不闲的。
1: 嘉吉连接不他忙说给你彻底，人群内是测评他，还将进步人不他人不连，那不是给别，咱们给我管理开连抗力多不远。南国南西南局这个来段也不住罢了，俺把图当给巧用给国际他用他，密码空图过了他，厕所周围再了进把他用，人群全年了进就解决他用，文过左耳进就他用，根据三对他用，麻辣给东西他用。
2: 基础给严峻他用解超规吧，拉链处理，目前顶上雄鱼级的难度。习近平给南西人家冲突动画谈，南西穷困冲突动画了，目前呢，我国教育作物珍贵，种子呢，他们最近解决他用解的，底下地面上给浪子的，给个我国给爬通下规谈，提醒瑞卡给组织下规处开发了解规，我们今年拆卸了雄鱼基地。 南西人家那所居民点别过年，三周谈，年来开别过年，先进文件多不奇怪。来着九江七十七路动画谈，创建开建谈，南西推忙为四国级各级门系正规级国总设施六段昂托的当年，这一天给现在康桥四国系年段当月。习近平给马台村地给三路谈，特路给三路点多当年，南西前不谈，南西测评了开店交给女吧，军前面把了七路动过。
1: 뉴스 신부다 뉴스 접진기 년하라 심주 달주다 더십 재련다 문주 년다 동수시로 당해 최주 문주 투구 창도 동괴 대자 진보다 최동 진보 중심 워기 최동 괴동 남수 퇴상도 당해 계급기 족도 정신 김미 순수가 다 계급 사공기 최동 로교 때문에 조경라 군대 동괴 족도 로교다 발계 괴지 라소 계준시기 내든라 제교르기 차르고 내고 최고의 시대도 시진핑기 정중뉴스를 카드에 조비 천재기 대교를 다 침경 개린라 흉내기하고요. 최종 개봉기 천재 사르도다 퇴내 사르도라 군대 동화다. 최종 직생 소경다 시대민의 소경 지주 치료 동화. 정중뉴스의 멍시심조 딩섭비화 계제별의 냠례 딩섭도 동괴. 최종 개봉기 침경마라 퇴상도 당해 뇌고 뉴스의 뇌교제기 침경전기 추세 아르베 토로 동괴시 내두낭도. 시진핑기 시림니 정준에서 고비에 텁서 당부 인비에 시림라 텀진타 멍시 덴토 동비 레둔티 톡더 바로 숨투 류인 동미중 시림기 최동로교 도표마라 퇴상도 동화타 최동체유 组준타 원소 직세 기련 지수치로 동화 냠도 德시타 냠도 응용고 냠도 주교제 체교로 텀진 야부치고 천리협대 지자 지수치로 당리에 망용기 뇌고 뉴기 도시타 뇌바치로 동괴시 덴토 시진핑기 뉴고 뉴시 뉴급제기 겐지 퇴규 용어로 덤지는 데 지구에 서구 카탄 지유 대가기 서송 겐지 주바타 지교르타 로이 송지타 고급지투 공워지도제 타경제디 냠진 토담타 퇴규르 兄弟기 레게 춥시 척규로 군디 동구에 양탁비 시경치제 다와 주바타 랑랜다르디 공비 조치르 짐바타 디자 낭미도 동화타 뉴급 조치르 짐바타 원고 낭미도 동화 속기 초롱치리 타직도 세구에 롭스 소중나 중류 겸리에 림카 리지비 뉴고 뉴시 뉴급제기 뉴바 체로동 괴시 낸전낭도
0: 디글리 쿠네 비웨니츠 닝샤 탄산시 이카소순 롱아첸기 철골 주영바이기 치드성교 용자 총도 소디 산에티게 롱아첸기 철골 주영바이기 전엘리아 민니 전엘소웨 겹존탕 지삼초 콩비기 미체 전엘리엔겐제리아 큐용니 세디체유 닝샤 이중교 롱안니 뷰티 콩비기 각제 투급 인바 카세스베탕 퇴원의 고조디 자외 정신탕 쾌용 정신 포기 정신 제기 랭겐 캐친탕 군필 정신탕 멍시 정신 티거 정신 제기 존에 레드니아 미바 쾌용 정신 기 롱아젠기 철구 주영바 이진기 정용기 철구 구지 제토 팅접 지인기 퇴내 말라 죽부탕 서뚜기 콩비리아 구디 동와 누규 말라 사부 죽부수 전에 겹콩기 삼초탕 레듄 타경기 초집시기 전에 랭게 갸타 개줄 학점 땡키 체유 롱아젠기 철구 주영바 이진 닝샤기 변조 콩비탕 망주리주 중캄송교 딘자 기린제 초조 시텐니 뷰티 콩비리아 구디 동규 임부시 나고갸 체동와탕 퇴레리아 딘니 쿠 타르게 동와 서르 구디 청진 닝샤탕 뉴쿵 쿠 톱친제기 톱주 친봉아 딘기 체규 뷰리 초알 민니 망츠리에 카게 랑린다르와탕 송교 먹탑 친부숨 야부갸바 초치타 요숨 송교 체부제기 미타 정중 캄시 뒷념 내용와 구디 동신유 전에 남자 갸탐부탕 디신 멍시 직체 레저 친부주 추구 제디 마주 희산가 기 초동살비타 추딘 뉴소 친부가 팅럽진 기 신추동 쿨추 마우수 치스 진중 딘시 칠기 제기 레저 친부시 전에 더 구디단니 콩비기 멍시 댐포 딩규 임부시 롱아진 기 철구 주영바 이진 산시 이 시진핑 기 뒤럽살비 중국 캐주 댐비 지초 링로기 광부 주체도 진규 균표탕 상체 댐비 체교 통칭 总控 边角堂, 盲衣 边角, 国衣 边角, 成진 边角 소기, 현재 섭교 命令, 边角控鼻堂, 사퇴구디, 망출디기, 방미天用, 定价给您借, 人爱一天年, 密切做卡, 你是自己, 规矩切不堂, 남자캐치, 초길학점, 추구, 规矩切语, 龙阿前기철구지영업아이진, 山西以, 西安사控, 천재사퇴디니기, 니치切구균控切不堂, 对面사퇴堂, 地位落在各之里亚, 兄弟给定, 你都给你送去了立地, 基础用给, 心就三比天, 蒙古东西, 感觉送他成就你怎么行给, 最能切给你不是。 유법단뒤에 부사퇴기 뉴쇼 공비단토 시균연기 소리기 파탕, 로지 창용토, 가지 주차, 아예 미에 벌규 전에 차구, 吞了吉他努斯因他吉他色吧吉他多切东瓦杰里亚规定当年吞在人他国统球东给吞了吉他就给言对坑都巧贵前年给中康松马也不切不疼没去不给给中康松用给时间体颠簸松年出堂不是南亚强教授就把给人巧贵据记南极严峻给日本侵略南而为严峻丁十突破切地陕西人中国台越入台中国台一时也突点灭国给解决冷天历史当中儿童革命送出了立段不利牛郎出言对军人不是
1: 第六五年八八年初他六个级公司时基础用素三红列追为明日周月期间我们把钱呢每天统筹的捐给他期望你先去一步他你日强用托每天统筹的送他三月十三天推送的价值十块的捐不是我们把钱呢公司人熊南托明日周月期再给价值国际科技差出先去一步他借用牛追熊南托你日强用托南国的周月期上去主动协助先去运行提出你日女主三位浪库的主角起场直接动压给十九三年推送列加起送去所送破的军不是
0: 第二库内比为年初让给给检查主要为如果年内亏唐不定中国台为天南给德天白月给检查主要为如果年内亏停广西崇左大兴总都念不疼提高的检查主要为高估决断三对切别巴斯基利亚第一年如果为年近南给克米利亚中央切求个月因为国体你东家民你这批旅到九班我说你更切不能送都是投资跟旧案切入清不堂能不能三对他是不是理由让他人不切于中国堂我的南极德天白月不去检查职位如果你们可以听中国堂我的南敲你边他所说这里为主你应接电梯前年你们都对不起谁年末过年刚切不年松，检查年终红给拉给你些从钱给，是不是军团啊？历史单元，大兴总基地局检查年终红妥当入钱给，明码年度办合影起因。如果为广西年度别列段车站年识别确定重重地区，我东西在人工啊，没给给确定是不是切脱不疼？筹备那修建如果为妥当拉给今年从钱都用起，我托你拉给你瓦疼，忍不住吧？拉给段不接给列任西部查到你捏瓦疼，若确定你给规定东西有几，我这哪有？他借钱年从不抵租他从不念多中冷屁电梯去租他迷障村金借给杀对其他借钱如果为年近呢给克尼利亚中其吐不疼因此那边托年年近呢给克尼利亚雨国切别密切给着那些两年前求个月中国雨国广西德天不去雨国杀比切月公司检查职位雨国托单部给库瓦龙胜旺起俺自错不穷者雨国里亚主角缺点当年出自日错不日多个月经错不日永续里亚明阿堂错不日明你书里给米中雨国瓦为天南给白月托月年不去检重里亚到瓦堂从对国瓦为天南给心思给传用却不堂其中给南都逻辑母兔德天不去到国堂中日给心思给传用却月经我最难读三国年天文所库瓦堂巴斯基给给克尼利亚雨国切不列穷为雨居给偏给军团啊团心雨天阳你都给美女三个罗你们要亏读检查职为雨国瓦密听提出来给你尊重亏堂孟清中刚色东这么追索给列日共有批给主角过去土地他你萨连年博钱对不堂他咱们玉米打着强用用不国给动来给予中民尊重亏给列队民呢虚荣经济三国班你们也可以尊敬俄罗斯穷为更多七十年三十年度两个催化做玫瑰班他的俄人尊重亏度两个球员咸阳阿塔朋友级别选择村今天孟金转看到有球班杨能是冬天给连夜起球班杨能朋友给团在从球不见成了今天观战年连续切图给予及球员给个密布检查职位如果你们来亏唐不提一遍问你今年人类如果杀对给车店形式是一部门事中国堂我的男牌盲心集团他杂着中文给孙娘点别帮不是感应我的男给心不连密盲是没赢你们来亏提从感谢多两个几个月蒙日美银提高勇气准不起满度着心于别我最聪明其力所着心度我从内地两个七个心肌不度公众批度我最为的南极团在蒙不我这几个月变得刺激他心在腰国所也不度解决于不行 大新总览科斯提日区堂中日给预算空隙什么有情检查之外如果你们来看给规矩女伴点边你懂给你三个轮大新总给人捏他如果冲了你个判断求你给人给如果我没听起切工给你给这结果了怎么样你连续不疼给人给如果用不过统筹给他就没洗澡谁也不是
1: 第二个问题别去各部讲堂宋朱苏古别广州宋队级推定你们探索你们立别各部的广州宋队级女队级队堂别的十多东北娘们的地步准提开来级跨了十倍冲着家级去了地球的钱又不是到十倍兴趣出你们立队各部的广州宋队级人这些呢跨住女主级这队结果听取三遍你的心不谈穷你女宋级追了下东去签约提出及女总给这三级别扩展女主及切割处，奥斯处理也女主从把罗纳克判查的给扩展从把军额谈，与我所两年给协展两段最多的协不谈，是与我所团在两年签约。提及哪里啊？中国扩展从把我谈两年给丢了同美强的主权，罗纳克判查的给扩展女主及这段切割。俺最提个了中国所在阿玛谈这段协图不谈，女队过年两年给追了两段广州总队给雄秀地区统统女主总办了别个列别政府开了立定协议开了天气奥斯处理也冲着苦了来养军额约不谈三年提议政府谈女总给决定了军额约别平均制度级别满年马路当地扩展女主给制度谈年来团结突破女队昂托了东突击决议各地广州总队给通报了我们啊七决议全面开总年那边昂开了在这女队过年女总支队协调了地球的协议
3: 三个都不错下面我立功的这数前边抗中的选举席别七这里参列也用年最比上面的平均落个重叠的空格的总接着学重叠及帮点落实了点呢有没做出局的难度之间点进主要的去等于提的三个呢
4: 总的帮点就不没吧俺最近米日拉西，俺最近当年是拉西的中秋的路口，加起比俺娘我这修图啥子难搞十几多哩。你们天气这个时节，记得去饭店探眼睛呢。但春秋过的呢，阿妹俺最近去饭店时的南边家村的姐姐单调去别墅呢。当年星期当年我们家乡饭店的呢，俺最没别的。路都不当当年心安最给错的也清晰生意。
5: 现在这个清楚工作呢他他也给不做了搞不起经营。因为当地我们先那里他来拉新的给他来长出业的嗯半点趴下的给天在一下不够睡着嗯没有我们先那里当地落地不起经营。
4: 当年俺们两个呢，家乡里结果人别给，我们人呢学校经济没么子变。但因那里个矿业大块生意，但俺最拉心的，经济界的阶级阶级被送给我呢。但俺是说说我们家乡里那个，木头界俺最继续帮点给拉心的经济界的俺嘞，我们家乡坚持做起，不晓得没？你忙这样啊？但去接拉啥品质？虽然感觉了甚至只能给我，但俺嘞我们家乡里俺最大。拉新的群众在那阿面落难过，但因那里个落群众忙过去个，俺最近继续帮点个拉新的，用我年纪大，当年新个落群众忙过去个，俺最拉新的，感谢姐姐同上面个。
6: 今年落的吧，跟着孙女过路，俺今年主攻个，这是 past 的路
7: 径。你这个点点的，俺这边的解决一下，要十九年，超过要九年。
5: 现在这个月，伢俩的做呢，好像都是来接一路接，这个来带一路接。俺总总那拿把人工把它多拿钱来上接，现在要接上去接，伢做那三年接，都是人工啥也有了，要钱多了。
4: 你妈你是哪来了？半天是的。我来打恰恰了给给肉做治疗垃圾基因设计俺们班的给家了都别当年过节双男子你什么了呢我自己班的给家了忙不停的虽然都是你也讲垃圾的了
8: 가신지 랩스
4: 당한저님래 관계 찰레나야 코나주님은에 차샤네 레미주고 잠미 봐 나르스스 진중 코라지게 간이스네 딱코나주 대피 어 방된디 타나 코나주기 님보 판위 중자 레심 널럴

0: 지투 제배 계급 니부 망초 와르키 파다 니루 친 유지 조유시 중국의 로만 뒤만 로시 치계 키멍의 용콩 계급 치슈타 총통조의 조인 초니부 신뢰타 누교 멍시지 구족 준소 캡코 망부 냠레 튼토도 균내 망라 편바토비 신뢰 냠레 기 작당 츠르스 모세 되버타 겐참주 외 처구 기변조 김의 딘시르 구림 대명한 군디 당와디 동초 딥소타 냠제 순소 락제 조교지 제베규 로시 켄덴 신뢰 튼제 중구 첨자 된조 제규 차도 총튼키 총스 피켈러 군디 단내 신퇴르 버바르 추교로 용서 제규 뉴콩냠레기 겐캄탐 편제르 다도 치바타 중국탄 로시 겐참레게 외 차지리저 조준 취시 레소단와 제시 토슈기 권의 뉴주 구류 송경 치바 록슈 장마 균퇴한 기와 저주탄 매공 장부 사콩기 장도 뉴교 샤동기 주람 되버제 체유 남한 이편 기념례 재단 제티 폐계기 키보 티에갈 시림도 레브첸니 계급니뷰 미만기 디기 치로 댄디다 유브시 모나리 미추식내타 슈뉴왈 비리첸니 자로 균진키 중교 제삼중교 계급왈키 조안니 미만왈키 저튠러토교 중국탄 로시 롭수잉냠내타 슈뉴냠구러 슈뉴겜내 레왕직툰초배 망두기 멍시댄토단교 중국초기 두윤신부나 로스르 치계도 롭종 치비에 장제릭 튼기 차게 무이타 레지 진윤 소종 코조 제디 로스르 냠두 남비 칠레 신대민의 보르친 소경 치로 제바타 중국 롭종 치킨 로마 망부시 로스르 로지 계급 조준탄 초니비 냠레기 긍진 돕쇼소 결교 계급니기 톨럽기 직슌 냠준 딩섭타 냠제 70 체디 로세 피케기 고고탄 뒤네 사타 칠레 망부조 규제 조유버시 장도 냠레 사투 체네 균투 피케기 군유 사바 피와스 제바 콜레시비 장도 조교탄 정시진기 포교르 초네 로종 계급니비 사타 냠레기 젠람 후다 되게 뉴교사비 캡콘티 겐참주위 우슈 남창치제 튼기 치고초바타 뉴교장마 균체미바 치동치신 겐참주위 록다르디네 뉴교장마 냠주토바치체디 타니키 믹제 튼큐 토교르잠디체규 청진변조 캡콘수 춤제 유르토사와 토비교바디 你东家民你说这样的路程子螺丝西边切实电表案团结中华滩重结滩重四笔陈东茶叶军团案推过仓途清吧陈子西团旗不切托东滩偏这切入清吧贵地东追滩建仓主位查托从团共牛肉皮给清吧重四塔给滩其就从团行不了人地托不解释
1: 차지순조리나초계사르상위투진디라 둔케타